하루에도 손쉬운 일은 꽤 많습니다. 익숙한 길로 오고 가는 출퇴근길,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는 전화 한 통 같은 것들이요. 왠지 손쉬운 부탁에는 조금 더 기꺼이 마음이 움직이곤 하는데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부담 없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겠죠.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29일 금요일 아침의 첫 곡은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가운데 아 꿈속에서 살고 싶어라. 소프라노 캐슬린 베틀의 노래와 정명훈이 주의하는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손쉬운 일인데 막상 실천하지 못하고 미뤄두는 것들이 있죠. 마음만 먹으면, 시작만 하면 사실 그리 어렵지 않은 것들인데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전화 한 통, 또 매일 지나치면서도 눈길 한번 못 줬던 풍경을 잠깐 바라보는 것,

0: 오늘은 그런 손쉬운 일 하나를 꼭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힘들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더 가볍고 즐겁게 할 수 있을 겁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하,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5: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6: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6: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경동 나비엔
8: 카티 프로 시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3번 디단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를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과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죠. 8434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저는 이천 시댁인데 달큰하고 상큼한 바람과 함께 내 마음 말랑말랑 세상 행복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음악을 들어요. 시댁도 음악과 함께하니 이렇게 달콤하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뼈가 있어요. 시댁도 음악과 함께하니. 아, 그래요. 달콤한 시댁에서 이 시간 저희 음악이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이 곡 들으시면 더 마음이 말랑말랑해지실 거예요. 이영훈이 작곡한 사랑이 지나가면, 이문세님이 노래했던 우리의 추억의 가요인데, 이 곡을 또 아주 클래시컬하게 재탄생시킨 버전이 있습니다.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를 한번 들어볼까요?

작곡 음악이었고요.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비스타탑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요. 방송을 듣다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업무를 하다 보니 귀에 들릴 때도 있고 못 들을 때가 있죠. 하지만 무심코 귀에 들리더라고요. 차분한 목소리 덕인지 내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갑자기 고백을 하시니까 설레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반성 너무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음악 듣고 좋아하시면 되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부턴가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줄었다. 엄마, 여보, 사모님, 과장님. 종일 불리는 이름은 많은데 정작 내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부르는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나조차도 나를 부를 일이 없었다.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들여다보는 시간보다 아이의 알림장을 확인하는 시간이 더 길었고, 내가 뭘 먹고 싶은지보다 가족이 뭘 먹을지를 먼저 떠올렸다. 아마 다들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을 거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앉아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누구지? 질문이 떠오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20대 때는 달랐다.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없어도 나는 그냥 나였다. 좋아하는 것이 뚜렷했고 싫은 것도 분명했다. 주말에 혼자 카페에 가는 일도 자연스러웠고 갑자기 밤에 산책하는 것도 별일 아니었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랐다. 그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 내 이름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내 기분에 따라 하루를 보내는 일.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직장을 다니고 살림을 꾸리다 보니 어느 순간 그 당연한 것들이 전부 사라져 있었다.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직장인으로 사는 일에는 나름의 보람이 있고 그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것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역할 안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면 역할 바깥에 내가 희미해진다는 것이다. 묻혀버렸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이다. 나를 다시 부른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다. 오늘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보는 것. 오랜만에 좋아하던 노래를 일부러 크게 틀어보는 것. 아무 이유 없이 잠깐 걸어보는 것.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다. 혼자 뭔가 하는 게 낯설어진 사람에게는 그 작은 행위조차 용기가 필요하니까. 그래도 괜찮다. 어색한 채로 해도 된다.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모이면 어느 날 문득 느끼게 된다. 아, 내가 여기 있었구나.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가운데 정다운 나무 그늘 아래 엄브라 마이프를 첼로 선율로 보내드렸습니다. 베르너 토마스 미프네의 첼로 연주 그리고 카르멘 피아진의 피아노가 함께했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정혜영의 글 한 시간 컴의 그림이 있는 책 오늘도 괜찮다고 말하는 당신에게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 게 언제였는지 떠오르시나요? 내 이름이 사라지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내 이름을 부르고 또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게 뭔지 말하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일부러 듣고 뭐 이런 사소한 행동들만으로도 지워진 나를 찾을 수가 있죠. 저도 사실은 오랫동안 그냥 선생님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뭐 제자들이든 아니면 바깥에서도 그냥 피아니스트를 부르는 호칭 선생님, 김 선생님. 제가 아름다운 당신에게 와서 정원님 소리를 오랜만에 들으면서 제 이름을 찾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직함이 있고 또 엄마, 여보 이런 호칭으로 불리다 보면은 누구야 하는 이름을. 만약에 그럴 때는요. 스스로 불러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거울 보시면서 누구야 정원아 이렇게 이름 불러주시면서 네가 참 고생이 많구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베를리오즈의 가곡 아름다운 여행자 여인 듣겠습니다. 바리톤 토마스 햄슨의 음성으로 함께하죠.

좀처럼 듣지 못했던 가곡이었는데요. 참 좋죠. 베를리오즈의 가곡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여행자 여인, 바리톤 토마스 햄슨의 노래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작품번호 72 가운데 네 번째 곡 D플랫 장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조라는 템포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우아하고 부드러운 분위기가 인상적인 곡인데요. 춤곡이지만 과하게 들뜨지 않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여유롭게 스텝을 밟는 듯한 품격이 느껴집니다. 드보르작 특유의 따뜻한 선율에 살짝 스쳐 지나가는 서정이 참 아름다운데요. 슬라브 무곡 안에서도 이렇게 섬세하고 또 우아한 표정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이 곡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코츠마조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시히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작문호 72에사 디플랫 장조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 코트마조가 지휘하는 라이프시히게 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알레그로 하면은 빠르겠는데요. 알레그레토는 알레그로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템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데라토가 보통 빠르긴데 그거보다는 약간 흐르는 템포가 있으면서 또 빠르지는 않은 템포. 거기에 그라치오소라는 말은 템포랑 상관없이 우아하게라는 부사죠. 그렇게 느끼셨나요? 9212번님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혼자 데크에서 크게 듣는데 반일 하시는 70대 이모님께 커피 타드리고 들으시라고 했더니 아 좋다고 하시네요 하셨어요. 아 이런 작은 친절 얼마나 아 순간적으로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나요. 이 이모님이 정말 오늘 하루 그 온기로 아마 따뜻하실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편지 중창 저녁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이제는 우리가 아리아의 출생서 한번 공부한 아리아는 아 이게 어떤 내용에서 나왔던 곡이지 하고 딱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자 오늘은 늘 듣던 버전과 조금 다른 버전 다른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릴게요.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슈바라츠코프 안나모포의 이중창이고요.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합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편지 중창 저녁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슈바츠코프와 안나 모포의 듀엣 그리고 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필라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그리그의 페르귄트 제1모음곡 가운데 첫 번째 곡 아침의 기분 보내드립니다. 아침에 들으면 정말 기분 좋은 그런 음악이죠. 프란츠 벨저뮤스트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그리그의 페르귄트 제일 모음곡 가운데 첫 번째 곡 아침의 기분, 프란츠 벨저메스트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4: 사회복지학과, AI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0: 이라.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5: 오늘 1부 끝곡은 비발디의 사계, 겨울 가운데 사막장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핑크스 두커만의 바이올린, 그리고 직접 지휘하는 잉글리쉬 챔버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고요. 저는 이 곡 듣고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웠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장장식 씨, 이한삼국 그대가 꽃이라면 소프라노 강혜정의 맑은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시작했습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2: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3: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7: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8: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9: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고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0: 편한 신발 아시겠죠?
1: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2: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3: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 박람회
4: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5: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5: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클래시컬 브릿지 국제음악 페스티벌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오규스탕 듀메이, 첼리스트 에드가 모르, 피아니스트 클라라 민 등 여러 음악가들이 함께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슈만의 피아노 오중주 등을 들려주죠.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최영선 지휘의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미로슬라브 쿨티셰프, 세르게이 타라소프의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3번 등을 연주하죠. 6월 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서광태 지휘의 칸티쿰 합창단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현대 합창음악의 거장 존 러트의 글로리아, 존 레빗과 블랑의 작품을 노래합니다. 6월 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영산아트홀입니다. 소프라노 최정원의 콘서트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문재원, 테너 림팍, 어린이 합창단 라임 트리프렌즈, 김광현 지휘의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오페라 아리아, 마중, 첫사랑 등의 한국 가곡, 뮤지컬 주요 넘버를 부르죠. 6월 10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156년 전통의 독일 명문 드레스덴 필하모닉 내한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도널드 러니클스 경이 지휘하고요. 바이올리니스트 제임스 NS의 협연으로 브루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또 브람스의 교향곡 4번 등을 들려줍니다.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빌 더글라스의 바순 연주로 힘 보내드렸습니다. 4522번님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감자밭에서 잡초 뽑고 있어요. 신청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네요. 혹시 허리 덜 아픈 음악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어떤 곡이 허리를 덜 아프게 할까요? 느리고 분위기 있는 곡이 그럴까요? 아니면 신나는 곡이 그럴까요? 이 곡 한번 들어보세요.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장조 쾌일번호 448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 스피리토인데요. 아까 템포 지시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알레그로는 빠르게, 콘 스피리토, 콘은 영어의 위드예요. 무엇을 가지고, 스피리토는 스피릿. 그러니까 스피릿을 가지고 하라는 말이죠. 머레이 페라이어와 라드루프의 피아노 이중주로 보내드립니다.

모차르트의 두데이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장조 캐리버너 448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스피리토 머레이 페라야와 라드 루프의 피아노 이중주였습니다. 한 피아노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연주하는 걸 four hands 연탄 four hands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데이 피아노를 가지고 각각 한 대의 피아노를 맡아서 연주하는 것을 투 피아노라고 합니다. 피아노 듀오라고 하고요. 피아노 듀오는 사실 뭐 투 피아노와 포렌즈를 다 합쳐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예전에 제가 피터 야블론스키와 함께했던 공연은 투 피아노 공연이었죠. 마리사랑님 사연 주셨습니다. 옥상에서 맥심 커피 한잔하며 듣고 있어요. 아침인데도 햇볕이 강렬합니다. 옥상에 있는 기쁨을 누리고 있어 행복한 하루입니다. 야, 옥상의 뷰가 어떤가요? 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햇볕이 강렬하면 이렇게 그 파라솔 같은 거 있는 그런 테이블 하나 놓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유, 멋질 것 같아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기억들이 음악과 함께 간직되고 있는 순간들, 특별한 선물 같은 그 시간 속으로 떠나봅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 오늘 만나볼 나만의 음악 앨범은 임경화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임경화님의 첫 번째 음악 앨범부터 펼쳐보죠. 매일같이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들으며 도시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2년 전 이맘때 아당에 편지를 보냈는데 반찬을 만들다가 제 사연이 나와 남편과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새 2년이란 시간이 후딱 지났고 여러 일들이 오고 갔습니다. 도시락 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이다 보니 영화관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 봄에 우연히 파반느라는 제목에 이끌려 집에서 보게 된 영화였어요. 주인공 미정이는 20대 초반에 백화점 지하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첫사랑 경록을 만나 사랑하지만 아름답고 아쉬운 이별을 하게 되는 가슴 먹먹해지는 영화였습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대학을 미룬 채 직장 생활을 해야 했고 클래식 라디오를 좋아하는 이 시절의 미정과 닮아 있어서인지 더 몰입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영화 속 장면마다 라벨, 쇼팽, 슈베르트까지 음악이 좋아서 더 좋았던 영화였습니다.

모리스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빠반느, 주앙 마르티농이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어떨 땐 이야기보다 음악이 더 오래 남을 때도 있죠. 또 이렇게 영화 보면서 아, 그 스토리가 또 나와 비슷하다 하시면 그 감동, 그 공감은 정말 더 몇 배가 커지고요. 영화 속 미정이의 모습에서 20대의 자신을 발견하셨다니까 얼마나 더 깊이 몰입하셨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그 영화를 안 봤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도 클래식을 좋아하는 마음을 오래오래 간직해 오셨다는 것도 너무나 아름답고 또 괜시리 감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라벨의 빠반느 신청해 주셨는데 함께 그 시절 떠올렸을 것 같고요. 자, 임경환님의 두 번째 음악 앨범 궁금한데요.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요즘 중동 분쟁 여파로 경기가 좋지 않아 저희 가게도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민도 많아지고 시간도 많아져 살짝 우울해지려는데 남편이 당신 시간 있을 때 성악 레슨 받아보면 어때? 하는 거예요. 노래를 좋아해 지금도 교회 성가대에 있지만 전공자가 아니라서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남편 덕분에 큰맘 먹고 성악 전공하신 교회 지휘자에게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첫 레슨곡이 꽃 피는 날이었어요. 시간 날 때마다 수없이 듣다 보니 외워 부를 수 있기도 했지만 고음이 너무 어려워요. 부를수록 가사와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워서 위로가 되는 곡이기도 합니다. 저는 언제쯤 잘 부를 수 있을까요?

꽃 피는 날, 정환우 작사 작곡, 소프라노 허진아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우리 임경화님이 이 허진아, 소프라노 허진아님의 영상으로 연습하셨다면서 이 버전을 신청해 주셨어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네요. 거센 파도와 차가운 바람과 시린 한숨들이 입가에 맺힐 때 내 마음의 위로가 되어 잊혀진 기억 초라한 그곳에 작고 하얗게 피어난 꽃처럼 아름다운 날 숨쉬는 오늘이 아름답게 아름답게 피어나. 아름답네요. 저는 언제쯤 잘 부를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야, 이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 이렇게 한마디, 당신 시간 있을 때 성악 레슨 받아보면 어때 하신 그 한마디 얼마나 따뜻한가요? 저는 그 대목이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참 멋진 남편분이시구나. 그리고 또 그 말씀 듣고 이렇게 용기를 내셔서 레슨 받기 시작하신 그 마음만으로 저는 이미 충분히 좋은 노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신청해 주셨던 노래 꽃 피는 날이라는 그 노래 제목처럼 우리 임경화님의 시간에도 따뜻한 꽃들이 피어나고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임경화님의 음원 노래를 한번 받아서 들어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볼게요. 자, 임경화님의 세 번째 음악 앨범도 펼쳐보겠습니다. 제 나이 60대가 되니까 지인들의 자녀 결혼식에 자주 가게 됩니다. 요즘은 결혼식 음악도 각자 개성에 맞게 선곡하는 것 같아요. 팝송에 맞춰 춤을 추면서 입장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가요를 틀기도 하는데 저는 왠지 좀 아쉽더라고요. 저 때만 해도 딴딴따단 하는 결혼 행진곡에 맞춰 신부가 입장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말이죠. 올 7월에는 제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어느새 다 커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는 아들이 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며 결혼 행진곡을 신청합니다.

0: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 가운데 홀레이 합창, 유진 얼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몰먼 테버너클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유, 저랑 같은 생각하셨네요. 저도 결혼식에서 이 곡 안 나면 조금 뭔가 서운한데요. 자녀의 결혼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참 특별할 것 같습니다. 대견하고 또 뭉클하고 언제 이렇게 다 컸나 싶은 마음과 함께 지나간 시간들이 촥 주마등처럼 지나가겠죠. 올 7월 아드님의 결혼식이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만들면서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또 함께 해주시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영화도 보고 또 이렇게 노래를 배우면서 또 아드님의 결혼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계신 우리 임경화님, 오늘 방송이 우리 경화님한테 조금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맛있는 도시락도 많이 많이 팔리길 응원하겠습니다. 나만의 음악을 보면 오늘 사연 채택되신 임경화님께는 지니더바틀 화장품 세트와 공연 티켓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바쁘셔도 시간 내셔서 원하시는 공연 하나 고르셔서 꼭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만의 음악을 보면서는요, 여러분의 일상, 추억, 사랑에 얽힌 음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함께 3곡 이상의 신청곡을 홈페이지에 있는 나만의 음악을 보면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 유동 골뱅이.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2: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8: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9: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8: 이제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0: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1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1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6: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여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0: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최강희의 영화 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3: 오늘 마지막 곡은 하이든의 교향곡 101번 디장조 시계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준비했습니다.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장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4: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5: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4: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6: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7: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8: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9: 판촉물
8: 고려기프트
9: 답례품
8: 고려기프트
9: 기념품
8: 판촉물을 고려하라
7: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킹.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행복할까요? 영화 군체가 던지는 질문인데요. 영화 속 한층 진화한 좀비들은 거대한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정보를 모두가 공유하고 누군가 위험을 느끼면 다 같이 위험을 느껴요. 그에 비해 인간들은 처음엔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마다의 이해관계 앞에서 엇갈린 선택을 하죠. 영화는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진정한 인간다움이란 무엇일까 묻는데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끝내 이해할 수 없음에도 끝내 손을 내미는 그 온기가 아닐까 싶어요. 나와 다른 너를 기꺼이 안아주는 시간.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19일 금요일 최강의 영화음악입니다. 네, 첫 곡은 넷플릭스 다큐 영화죠.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밤 중에서 들었습니다. USA for Africa의 We Are the World였어요. 자, 음악의 힘이 또 이건 영화가 있어서 더 그랬나요? 가슴이 후끈 달아오르네요. 뜨끈해지네요. 이 영화 보면 당대 스타들이 기부와 자선이라는 목적 아래 그 놀기 좋은 시상식 날 밤에 모여서 다 같이 녹음실에 밤을 세우며 이 곡을 완성하죠. 마이클 잭슨, 신디 로퍼, 라이오넬 리치, 스티비 원더, 밥 딜런 등등등등등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출연진. 저는 아주 최근에 봐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앙빵님, 머릿속에 얼굴들이 그려집니다. 요즘 혼란한 지구촌 분위기에 더 반가운 노래입니다. 오초의 법칙님도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밤 장면들이 떠오르네요. 네, 찌찌뽕 농담검님, 완전한 이해 없이도 우리는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명대사가 또 한 번 떠올랐어요. 오프닝 듣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대사 생각났는데 우리 영화 대사로만 대화해도 될 것 같아요. 솔롱고스님, 오늘 오프닝 멘트는 저를 울렸어요 강희님 하셨습니다. 네, 김동욱님도 자기중심성, 이기적 욕망의 한계적 인간은 이라고 하셨는데요. 인간은 다 이기적이죠. 저는 그래서 그 이기적인 욕망을 누르고 이해했을 때 오는 카타르시스이자 그 사랑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감동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인간이죠. 네. 오프닝에 이야기했던 영화 군체가 5일 만에 200만을 훌쩍 넘기며 화제의 중심에 섰어요. 한층 진화한 연상우표 좀비. 좀비가 진화했군요. 또 좀비와 인간의 대결이 보여주는 다양한 액션같이 볼거리가 많은데 이 영화는 또 극장문을 나서면 생각이 많아지는 영화이기도 한다고 해요.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군체 보신 분들 어떠셨나요? 감상편 좀 남겨주세요. 저는 궁금하네요. 아주아주. 화물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강의 영화음악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꾸벅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음악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체험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많이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0: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요.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퓨.

최강희의 영화음악이고요. 두 곡 들으셨는데요. 나라라 삐약이님께 완벽한 BGM이 되어드린 것 같으네요. 햇살 아래 음악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네요. 사랑이 몽글몽글 피어나는 기분이에요. 덕분에 행복한 5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하셨는데요. 들으신 곡은 사랑을 위하여 케니지의 다인영 테마. 맞습니다. 줄리아 로버츠 나왔던 그 영화요. 너무 아름다웠죠? 5239님 맞아요. 앞서 들은 곡은 세인트 엘모의 열정 러브 테마였습니다. 두 곡 모두 색소폰 연주가 익숙하면서도 아주 매력적이죠? 서원님도 에구구 에구구구 마음이 말랑해지네요. 강디 덕분에 오늘 하루는 착한 척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착한 척이요? 마음이 착해지신 거 아니고요? 네. 아, 그리고 오늘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많네요. 3600님, 오전에 엄마 모시고 사전 투표하고 날씨가 좋아서 공원 걷기까지 하고 왔네요. 맞아요. 오늘부터 사전 투표 시작했죠. 호레노츠님도 아침부터 사전 투표하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거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구나를 느끼게 해준 리즈 위더스푼 주연의 일렉션에 나왔던 이 곡을 신청합니다 하면서 도노반 신청곡 제니퍼 주니퍼 네 신청하셨네요. 네 도노반의 제니퍼 주니퍼.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가 주 무대지만 현실 정치를 풍자한 블랙 코미디로 유명하죠. 리즈 위더스푼 연기가 대단했어요. 그쵸? 군체 본 얘기도 많이 나눠주셨네요. 강디 러브님, 군체 보고 왔는데 재밌네요. 진화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스토리 같아요. 그리고 인간의 욕심의 끝은 어디인가 하는 생각도. 5239님, 군체, 전 섬찟했어요. AI가 발달하면 진짜 미래에 이럴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구교환 배우, 새삼 반했어요.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쵸, 요즘은 인간의 뇌를 서로 잇는 기술이 엄청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게시판에 레인보우 게시판에 여러분들 고생하신 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렵게 들어오셨다고 짱바님도 휴 레인보우 앱이 안 켜져서 지웠다가 다시 깔았어요. 고생하셨어요. 하둥이 엄마님도 어제 레인보우 앱이 이상하더라고요. 4172님, 레인보우 방송 정지되었나요?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레인보우 앱 작동에 문제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보니까 레인보우 앱 업데이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은

물 삭제 후에 재설치해 주시면 된다고 해요.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삭제 후에 재설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홀앤워치님 신청곡 들을까요? 일렉션 중에서 도노판, 도노반, 제니퍼, 주니퍼.

0: do.
1: (웃음) 네, 기분이 좀 상콤해졌죠? 니크 중에서 샤니스, I love your smile.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클래식 중에서 맨프레드만, 두아디디디디 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지금 게시판이 네, 업데이트 이슈로 북적이고 있어요. 또박이님은 저희 무슨 관리자분 같으세요. 네, 게시판이 업데이트 이슈로 북적이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너무 재밌어서. 아니, 이 또박이님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게시판은 여러분들 고생하고 있어서 제가 재밌을 리가 없죠. 너무 속상하죠.

네. 잘 안 되신다면 깔끔하게 지웠다가 다시 깔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잘 될 거예요. 7761님, 특별한 사연이 있는 음악은 아니지만 들을수록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해서 마음이 몽글몽글해져요. 오늘도 감사히 잘 들을게요. 바로 그것이 영화음악의 매력입니다. 정말 그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영화음악이 주는 매력은 정말 오묘한 것 같아요. 2636님, 우리 딸 대학 4년 마무리하고 졸업 전시회 시작했습니다. 그간 너무 힘들고 마음고생 심했는데 체험 들으며 힘 얻었어요. 축하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네, 전시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아리니님, 부산에서 군산으로 여행 왔어요. 여행 왔어요? 여행 왔어요. 8월의 크리스마스 초안 사진관에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빵도 먹고 신나요? 하셨습니다. 신나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영화 공연 선물입니다. 우리 시대 거장이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SF 신작 디스클로저 데이 예매권 드립니다. 미지의 존재와 이를 둘러싼 거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미스터리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영화 최후의 만찬 예매권 드립니다.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 사역과 부활까지의 여정을 되살린 영화죠. 위대하신 주 왕대신 주께로 유명한 크리스탐린이 총괄 프로듀서를 맡았고요. 영화의 특징이 인물들을 단순한 선악구도로 그리지 않고 나라면 어땠을까 한번 되돌아보게 한다고 해요. 미국 내 박스오피스 6위를 달성했고요. 특히 국민의 대다수가 이슬람교인 인도네시아에서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이 점이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작품 고르셔서 최후의 만찬 혹은 디스클로저 데이 적어주시고 본인 성함을 반드시 적으셔서 문자로 신청해 주십시오.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최후의 만찬 중에서 한 곡 들을게요. 크리스탐린의 No Greater Love 듣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거네요. 요한복음의 구절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곡이라고 하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어떤 분이 마음이 뽀송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는데요. 정말요. 네, 하얀 눈이 내린 것 같아요. 킹 오브 킹스 중에서 크리스틴 체노웨스의 Live Like That까지 들으셨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4: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2: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8: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9: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7: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0: 새벽밤 김치,
7: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11: 절세의 왕 절정.
1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4: ISA는 삼성증권이다.
15: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6: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7: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8: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19: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18: 1인 사장님이라면
19: 얼마?
18: 경리회계는
19: 얼마? 경리
18: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19: 얼마예요?
18: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19: HR365.
20: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19: 얼마나 좋은데요?
21: 올바른 품질하면
19: 올품,
21: 올품하면
19: 올바른 품질.
21: 그럼 올바른 품질

0: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네, 1979이에요. 스매싱 펌킨스의 점원들 2 중에 듣습니다. 오늘 끝곡이고요. 이 곡 들으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비대 애플.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3: 뉴바옴.
2: 운동할 때도
3: 뉴바옴.
2: 당 건강에도
3: 뉴바옴. 혈당도

0: 탄력도 장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2: 구스 팔로셀러스.
1: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2: 구스 팔로셀러스.
1: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2: 구스 팔로셀러스.
3: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4: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밥 먹으러 나갈 때, 밥 먹고 나서, 때론 밥 먹는 동안 곰곰이 생각하다가 지갑을 꽉 움켜쥐고 외쳐요. 오늘 내가 쓴다! 더치페이가 뭐 깔끔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옛날 사람들은 가끔 좀 인심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고만고만한 지갑 사정에 다들 빠듯한 형편이지만 계산대 앞에서 서로 에헤이 에이 이거 참 내가 여 사장님 이거 내 카드 받으셔야 돼요. 내 카드.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시대가 변해도 이 투닥거림 속에 담긴 서로의 마음이 우리에겐 정 아니겠어요? 기분 좋게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약속이 기다리는 불금 주말권 보내고 계시나요?

0: 박기영 블루스카이로 오늘 저 시퍼런 하늘이 돌아왔어요. 그래갖고 기분이가 막 좋잖아요. 그동안 막 우중충하게 며칠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뭔가 쓰고 싶어. 오, 잘 맞아 떨어졌나? 뭘 쏠 건데? 생닭 쏠라 그래요. 생닭. 생닭으로 여러분 뭐 좀 해드시라고. 예. 커피는 늘 쏘니까 0777님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닭을 좀 쏴볼라 그래요. 닭을 쏘아서 무엇하나 튀겨도 구워도 먹는 건데. 생닭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렇게 저렇게 조리해서 잡숴봐요. 뭐 어떤 글을 보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아주 그냥 그냥 평범한 이야기들로. 오늘 그냥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으니까 닭을 쏘도록 할게요. 닭 쏘고 여러분들도 닭을 즐겨보세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사이버대에서 수실력자 나의 꿈을 수실력 발휘 쏴 수실력자 내 실력이 수실전으로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수실력자 수쏴 여기는 수실 사이버대.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7: 백조싱크.
8: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9: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0: 새벽밤 김치.
9: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6: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5: 이제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잘 돌아갑니다.
11: 잘 돌아갑니다.
12: 잘 돌아갑니다.
1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4: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1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6: 유동 골뱅이.
17: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8: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9: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20: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신청해 주셨는데 여러분 낚였쥬. 아니 아무렴 생닭을 주겠냐고요. 치킨. 어 그렇지. 어 기름에 어 튀겨서 지글지글지글 지글지글 튀겨가지고 어 반반으로다가 탁 해가지고 응? 후라이드만 먹으면 자꾸 양념이가 먹고 싶고 양념이를 먹으면 자꾸 후라이드가 먹고 싶으니까 반반 치킨으로다가 메이커 메이커 메이커로 아 메이커 없는 왜 메이커가 프랜차이즈 아니고 이제 어 정말 그 시장 닭집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좀 거기서는 저희한테 쿠폰 안 주시니까 그러니까 쿠폰이 가능한 것 중에 메이커로 줄 거예요. 8402님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닭볶음탕에 먹게 꽂고 주세요. 그래요. 반반치킨으로 닭볶음탕 해가지고 인증샷 올려주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수영씨 너무 웃기네요. 창이 아주 굿. 닭이야 뭐 주면 먹죠. 치킨은 애들만 먹을 줄 아나. 우리 엄마들도 먹을 줄 알아요. 기분 꾸글꾸글한 친구한테 장미꽃 두 달 앵겨주느라고 오는 차 안에서 또 수영씨 때문에 웃고 날씨가 덥고 파이팅이요. 그래요. 치킨 드릴게요. 자스미님. 어떻게 자스미님은 치킨으로 뭘 해먹을 거예요? 지금 아까 보니까 누룽지 삼계탕을 해드시겠다고. 반반 치킨으로. 지금 생각 주는 줄 알았는데 다들. 아니 여러분 왜 이렇게 잘 속아요? 어? 나를 하루 이틀 겪었어요? 이렇게 잘 속아 사람들이 말이야. 음악 많이 많이 나온다 해서 소개받고 틀기 시작했어요. 여긴 약국이거든요. 아니 수영씨 안에 웬 넉살 좋은 아주머니 열대분이 계신 듯. 크크크크크크 재밌어. 약사님과 치킨 잘 먹을게요. 6446님 그래요. 이렇게 해서 또 점수 따야죠. 네. 그리고 약국에 틀어놓으면 중간중간 좀 민망한 상황이 올 수는 있지만 웃어야죠. 아플 때일수록 많이 웃어야 납니다. 자 여러분 생닭 아니에요. 자꾸 뭘 해먹겠다는 여러분들은 진짜 요리를 잘하니까 그렇지. 아우 튀긴다 튀겨. 잘 튀겨진다. 이렇게 튀긴 거 튀겨서도 보내고 튀긴 거 무쳐서도 보내고 할 거니까 뭐 저기 뭐 해드실 수 있으면 그걸로 다 해드셔보세요. 나 너무 기대된다. 반반 치킨으로 누룽지 삼계탕이랑 닭볶음탕이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드셔. 요즘에 또 더우니까 초계탕도 한번 해서 드셔보시고 해보세요. 자 치킨 받고 싶으세요?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임창정 www.사랑.com 여기 이수영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이수영 두근두근.

강민경, 최정훈, 우린 그렇게 사랑해서 0707님 미신 청해 주셨고 너드 커넥션 그대만 있다면 들으시는데 오늘 레인보우가 좀 불안정한가 봐요. 그래갖고 그거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원래 있던 어플을 삭제를

0: 하신 다음에 다시 깔으셔서 이제 큰 난관이 오죠. 다시 깔게 되면 로그인을 아마도 다시 해야 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이 큰 어려움에 부딪힐 순 있는데 안 되시는 분들은 완전히 삭제 후에 이제 다시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을 다시 하시는 방법을 안내를 드리라고 합니다. 난 몰라. 정말. 0712님, 우린 60대 자영업자 부부예요. 오늘 오하 32주년 결혼기념일 후가쪽인데 점심 도시락을 매일 준비 어머나 어머나 오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고 점심 외식하잖아요. 아 치킨은 어때요? 아 좀 그런가? 32주년 그 이거는 뭐 나중에 뭐 야식으로 드시더라도 너무 축하하니까 저희가 치킨 쿠폰 드리고 점심은 좀 더 더 예, 좀 더 더 두 분이 원하셨던 그런 메뉴로 드시고 저희가 드리는 치킨 쿠폰은 우리의 32주년 기념 야식 우리 함께 살찌죠. 3239님 호주에서 살고 있는 딸이 3년 만에 나왔다가 2주 만에 들어갔어요. 쓸쓸히 강아지 감자랑 벤치에 앉아있는데 같은 라인에 사는 초이 꼬맹이가 지나가더라고요. 도연아 아줌마 쓸쓸해. 아 초이한테요. 지나간데 누나가 호주로 갔어. 그랬더니 초이 도연이가 그럽니다. 아줌마 아줌마 왜 쓸쓸해요? 아줌마 남편 없어요? 있어서 더 쓸쓸한 걸 모르는구나 니가. 저는 지금 배꼽 잡았어요. 초이가 세상에 후후후 하시는 3239님이 더 신기해요. 잘 지나가던 초이는 웬 날벼락입니까?
1: 아니 나 잼민인데 나한테 왜 쓸쓸하다고 하는 거야. 난 쓸쓸이란 감정 따윈 모른다고. 아줌마 그러면 뛰어봐요. 나처럼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쓸쓸함이란 감정을 잊게 된다고요.
2: 누나가 호주로 갔어.
1: 아줌마 남편이랑 그럼 놀이터에서 놀아보라고요.
0: 우리 잼민이에게 그런 공감 못할 만한 이야기 하시고 혼자 상처받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치킨 드릴 테니까 남편이랑 함께 드시고 그렇게 하세요. 5565님이 신청하신 자우림 애인 발견

0: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1: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람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도심지 공사.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2: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정연케어.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배.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4: 자, 2부에서도 계속 여러분들께 치킨 달려갑니다. 김장훈 꼭요! 0777님의 신청곡 듣고 2부 올게요.
5: 아, 아직도 나니까 힘드네. 아우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

0: 비데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4: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5: 판촉물
4: 고려기프트
5: 답례품
4: 고려기프트
5: 기념품
4: 판촉물을 고려하라
3: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영양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진우 닭고기 아줌마 특공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은 닭의 날이 아닌데요. 닭 주는 날로. 아 진짜 저희가 할 수만 있다면 생닭을 사실 뭐 저기 커피 값이나 생닭 값이나 얼추 비스꾸물이 한데 여러분 만약에 저희가 어떻게든 닭을 구해온다면 커피가 좋아요? 닭이 좋아요? 생닭이 좋아요? 그냥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상상 못해요? 이거 저기 뭐야 이 방송 지나가다 들으시던 하림 씨가 응?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마니 커 씨가 응?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디 있냐? 또 많이 있는데 제품들. 아무튼 닭장 닭장이 아니라 닭 키우는 데를 뭐라 그러더지? 닭 제조소가 아닌데 양계장 그 게장이 아니잖아. 왜 옆으로 기어가는 양계장이 뭡니까? 아, 나 참 다들 말이야. 어쨌든 그 양계업을 하시는 우리 이 관계자분이 들으실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 거의 모든 라디오가 커피 쿠폰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데 너무 새롭고 신선하게 닭 한 마리 드릴게요 이렇게 생닭 한 마리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커피 한 잔은 나 하나 먹고 끝나지만 닭 한 마리는 온 가족이 먹을 수 있고 또 우리 이제 열만 가족들처럼 너무너무 요리솜씨가 좋은 분들은 이 닭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치? 생닭이요. 튀겨 먹던 볶아 먹던 생물이 최고요. 0416님 이봐요. 암튼 뭐 그냥 될 수만 있다면은 우리 저기 양계 쪽에 계신 회장님들 여기로 나 양계 어디에 회장이니까 거기에 생닭 내가 저희 협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선물로 그문 일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점 팜스에서 드린 한원돈 세트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8: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9: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8: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9: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0: 경동 나비엔.
1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영턱스 클럽 정 퇴사자의 도. 퇴사자는 인더 하우스야. 장미진 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블락비의 허 1405 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아, 또 양계는 계란이 생산되는 것이고 육계어 파시는 분들이 코숨치는 방송이 될 듯. 김경호 님이. 그러니까 양계장 그 뭐야 그러면? 육계장이야? 육계업

거죠?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저기 뭐야, 저승사자로 가자 그러면 예술의 전당으로 가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모든 걸다알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나서 탁 이것만 했었는데요. 예. 4477님, 저는 세무사 사무실 다니고 있어요. 너무너무너무 바쁘셨죠? 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달이라 매일 11시 반까지 야근하고 주말도 출근하고 피곤해 쪼들어갔다 가락 다녔더니 사람이 아니고 지방꼴이 장난이 아니네요. 오늘 오전에 드디어 마감하고 너무너무 홀가분합니다. 가벼워서 날개 달고 날아가고 싶어요. 드세요.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무사분들도 수고가 많지만 저도 올해 돈 내느라고 수고가 많았거든요. 5월이 경제 파탄의 달인데 우리 4477님 고생 많으셨고 뭐 매년 같으니까 그래도 좀잘몸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유인님 레인보우 로그인하는데 비번 몰라서 10분 헤맸잖아요. 제가 그럴 거라 했잖아요. 너무 졸려요. 저는 근데 1인 가구예요. 치킨이나 피자를 배달해서 먹을 일이 전혀 없죠. 그게 그래요. 혼자서는 너무 많잖아. 막 진짜 좀, 식욕이 엄청난 분들 빼고는 요즘에는 이렇게 남자분들도 막한 판, 한 마리 이렇게 소화가 안 돼. 나이가. 20대까지는 어떻게 하면 됐는데, 여자도 그렇고. 이제는 40대 넘어가면은 소화가 잘안 돼요. 그래서 뭐꼭 박박자는 건 아니고, 아, 드릴게요. 드리고, 친구 불러요. 친구 없어요? 친구 불러요. 불러서, 야, 이거 내가 받았다 이러면서 이수영이 줬다. 원래 생닭 준다 그랬는데 웬일이니? 튀겨가지고 반반으로 나눠왔네 이러면서 이렇게 같이 다음번에 생닭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또 가짜 소문도 막 퍼지면서 거기는 커피 대신 생닭 준대 이렇게 가짜 소문 마구마구 퍼뜨려 주세요. 씨야 사랑의 인사 0824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레드벨벳 필 마이 리듬.

0: 4308님이 수영님, 수영님은 우리 남편이랑 이름이 같아요. 저는 숑님이라고도 부르는데.
1: 아, 저는 숑이었어요. 숑. 숑. 어릴 때 20대 때 애들 숑이라고 불렀었는데 참 그때는 참 별명도 서로 간에 불러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 얘 만나면 수팔이라고 불러요. 항상 이기찬이가. 걔는 아직도 20몇 년 전에 살고 있다니까. 애가 아주 옛날스러워. 어, 수팔이! 맨날 이렇게 불러요. 세상에 언제적 수팔이야. 오전에 친정엄마랑 통화했는데요. 친정엄마, 친엄마 맞죠? 예. 애틋한 감정으로 통화하다가 희한하게 통화가 길어지면 어느 순간 엄마를 혼내고 있어요.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가족이랑 오래 통화하고 대화 나누고 그런 거 아니라고 했죠?
0: 그러니까요. 엄마와 딸의 관계는 늘 오묘해요.
1: 그게, 그러니까 서로, 걱정한다고 몇 마디 했다가 별거 아닌 토시에서 기분이가 딱 상했는데 그 순간 막 그 어릴 적부터서 막 열받았던 거가 한꺼번에 쫙 서로 가네. 막 그게 주마등처럼 0.001초 만에 싹 지나가면서 별말이 아닌데 온 감정이 그 안에 막 다 박혀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잘 서로 간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지나면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안 그런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거죠. 잘 싸우시고 치킨 가니까 또 엄마랑 닭 뜯으시고 그리고 닭 뜯을 땐 닭만 뜯어요. 대화 나누지 말고. 그리고 그래서 연예인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안 얘기하다가는 싸움이 나니까 그냥 이거 이수영이가 줬다고. 그거 알아? 이수영이가 이제 생닭을 주겠대. 커피는 너무 식상하다고 막 이러면서 가짜뉴스 서로 싹싹 유포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수영이 어머니 거짓 부럭만 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욕도 하고 막 이렇게 하세요.
0: 7730님 수영님 축하 좀 해주세요. 딸내미 결혼시킵니다. 근데 나 내일 모레가 결혼식 날인데 이렇게 한가해도 돼요? 요즘은 막 지들이 다 알아서 준비하니 부모는 딱히 할 게 없네요. 그냥 뭐 당일에 한복 곱게 입고 지켜주는 자리 지키는 그거밖에 없어요. 아이, 시집장가 보낸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는데 나도 이제 성공이에요. 아, 빨리 손주 보고 싶...
1: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지금 이럴 시간에 땀이라도 좀 빼시고 그 붓기를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피부 마사지를 받으셔도 다 해야 돼 사실은. 피부 마사지도 하고 사우나도 하고 운동도 하고 식단도 하고. 어머니 그날은 딸 어머니 얼굴 많이 봐요.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저 딸 얼굴 고쳤나 안 고쳤나 몰라. 엄마 얼굴 본다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미모에 힘쓸 시간이다. 네. 3일 바싹 굶고 물만 조금씩 마시면 물도 많이 마시면 안 돼요. 그것도 막 살쪄. 그러니까 물 조금씩 마시면서 소금 조금 넣고 물 조금 마시면서 3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딸 잘 살게 해주세요 하시면서 제가 다 끝난 다음에 아마 도착할 거예요. 한우한 돈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쿨의 송인을 맑은 하늘님이 신청해 주셨는데 쿨의 송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 바로 유리죠. 이기찬.

0: 요즘 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세제
1: 슈가버블
0: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5: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4: 1인 사장님이라면
5: 얼마?
4: 경리회계는?
5: 얼마 경리?
4: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5: 얼마예요?
4: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5: HR365
6: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5: 얼마나 좋은데요?
7: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0: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9: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0: 왕타 칫솔
9: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1: 시원해
12: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1: I love you
12: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1: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2: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3: 유유 제약
14: 세금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의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원하는 그 오늘 닭을 열심히 드렸는데 사실은 한우 한 돈 아마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분이 될 것 같아요. 8344님 수술하고 막 너무너무 힘드시고 편할 줄 알았는데 이것저것 집안일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한우 한 돈 마지막으로 드리고 여러분 6월부터는 없어요. 한로로 비틀비틀 짝짝꿍 9006번님이 신청하신 곡 듣고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비데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2: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5: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 셀러스
5: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 셀러스
5: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천 원이니까
6: 구스 팔로 셀러스
7: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

0: 쓸쓸하게 보냈죠.
1: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이 산에 오르면 산 정상에서 야호라고 외치는데요. 이 말은 원래 독일 알프스 산맥지대에서 쓰던 요후라는 의성어가 그 어원이라고 합니다. 야호는 고립됐을 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조난 신호로 쓰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등산객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매주 일요일에 동네 산에 오르는 진정한 산악인 저 한동준은 산 정상에서도 무조건 커피 쿠폰을 외칩니다.

0: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아바의 댄싱 퀸이었습니다. 아, 오늘 사전투표 하신 분들 많으신가 봐요. 옐로우 튜립 님이 동사무소 와서 사전투표 빨리 마치고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6651번으로 제 번호는 블랙리스트인가요? 아, 신청곡 한 번도 안 나와갖고요. 신청곡 나오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오긴 하죠. 그래서 어느 날 신청곡이 딱 나왔을 때 이거 통쾌한 뭐 짜릿함이 있죠. 그냥 계속 듣고 신청곡 하시고 하시고 싶은 얘기도 하시고 뭐 그러다 보면은 신청곡이 어느 틈에 탁 귀에 들린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깜찍이님이 오늘 첫 곡부터 좋아요 그러셨어요. 아유 언제나 안 좋았나요? 맨날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는 노래들 틀어드리면은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죠. 테니스짱님이 오늘 정년입니다. 아 제2의 인생도 오늘 정년입니다. 짐 챙기면서 듣고 있어요. 근무 시간에 작업하면서 신나게 잘 들었는데 이제 당분간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듣겠네요. 그러셨습니다. 아 그리고 제2의 인생까지 정년을 하셨군요. 그러나 또 제3의 인생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어디선가 듣고 계시겠죠. 4702번으로 여성 쇼핑몰에서 근무하는데 나른하고 힘들 때 쯤 동준 씨 목소리에 힘을 얻습니다. 같이 일하는데 동료들 같이 동료들과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자 한동준의 FM 팝송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 실시간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대화 나누면서 좋은 음악 함께 즐기는 방송 한동준의 FM 팝송입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기시판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편리하게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송실사이버대에서 나의 꿈을 실력 발휘 쏴

0: 후라이자.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0: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0: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컬처 클럽의 Do You Really Want to Hurt Me 그리고 듀란 듀란의 Notorious 그리고 웸의 Heartbeat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웸의 Heartbeat 이 노래는 박봉용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마루님이 여기는 캐나다 밴쿠버 오후 10시 지금 25분 됐겠네요. 예. 세상 좋으네요. 동준 씨 목소리 듣는다는 게 예. 누이 칠순잔치 와서 방송 가르쳐주고 한국 다음 주에 갑니다 그러셨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그러셨는데 아니 거기서도 계속 만나고 계신데요 뭐. 아 레인보우 리따님이 아 아침에 뭐가 잘못됐는지 레인보우가 열리질 않아서 애쓰다가 앱 지우고 다시 깔았네요 그러셨어요. 아, 그런 분들 많으세요. 2271번으로도 역시 그런 분 계시는데 지우고 다시 깔면 된답니다. 예. 아유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게 이 확실히 인터넷이라는 게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오류가 많아요.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예, 재설치하면 된답니다. 예.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있죠? 저희 CBS 모르세요? www.cbs.co.kr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레인보우 알림창이 뜬대요. 팝업창이. 죄송합니다.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참. 네. 아노스님이 한의원에 어깨가 아파 침 맞으러 왔는데 익숙한 목소리와 댄싱 퀸이 나오니 발꼬락이 들썩들썩합니다. 그러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한의원에서도 틀어놓으셨군요. 아유, 한의원 너무 좋죠. 물리치료 받으시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두 곡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랭카의 Everything at Once, 모카의 Happy. 상큼한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0: FM Pops.
1: 내 마음의 보석송.

2004년 봄. 그날 저는 서둘러 점심 식사를 하고 거래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편의점 앞에 있는 파라솔과 의자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죠. 그냥 늘 하던 일상적인 통화였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 도착해서 2시간 정도 업무를 보고 주차장을 나오려고 할 때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기 저 공장장님 회사입니다. 공장장님 아드님이시죠? 저 공장에서 사고가 있어서 공장장님이 좀 많이 다치셨어요. 그래서 공장장님을 지금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아버지가 계신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머리와 팔, 다리, 눈, 코, 입 빼고 거의 다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저를 보시더니 일이 바쁜데 회사는 어떻게 하고 왔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아버지는 많이 다치신 것 같았지만 괜찮다면서 저를 안심시키셨죠. 응급실의 담당 의사는 보호자가 왔으니까

괜찮다고 하시면서 저를 안심시키려고 애쓰셨습니다. 옮긴 병원에서는 기도삽관을 삽입해야 한다고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기도삽관을 삽입했는데 이 결정이 2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토록 가슴 아픈 일이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가신 아버지는 화상으로 굳어진 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셨고 기도삽관 때문에 말씀을 못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고통이 심해서 의료진이 마약성 진통제와 수면제에 의지해 주무셨고 그로부터 열흘째 되는 새벽에 아버지께서는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자책합니다. 제가 그때 기도삽관 설득을 안 했다면 저희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할 뿐이죠. 저희 삼남매는 서로 위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50대 중반의 두 누나는 같이 지내고 제가 그 근처에 살면서 누나들한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5월 21일은 아버지의 기일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하실 말씀이 많았을 텐데 제가 아버지의 입을 닫게 한 것 같아서 지금도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죠. 네, 아버지. 저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의 보석송 캣 스티븐스의 Father and Son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에서 조민기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아이고 참 그레이스 님이 사연자님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8063번으로 아니에요. 떠나신 분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도 엄마와 작은 오빠가 집에 내려와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마지막 통화하고 그 다음날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지금도 그 소리가 들립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잘 하늘나라에서 잘 내려다보실 겁니다. 취몽님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무리 잘했어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남는 거는 더 잘해드리지 못한 회한뿐입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죠. 아미고님도 그리운 우리 아버지 보고 싶네요. 그러셨습니다. 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면 참, 예, 뭐, 자꾸 눈물만 나오죠, 뭐. 예. 조민기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담긴 보석 같은 여러분만의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길이 어느 정도 지켜주시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Atomic Kitten의 See Ya, 18th의 Under the Sea.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조심 직공사 전문.

0: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1: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2: 도심지 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평택 구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5: 구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구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8: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7: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8: 우리 집은 슈가버블.
9: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14: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부산 바다 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호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한동준 FM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베리 멜로우의 I Write the Songs 1부 끝곡으로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0: 비데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노력이 붙어!
1: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2: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1: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0: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마돈나의 Holiday였습니다. 4272번으로 코코아 아파트 밑에 카페에 앉아서 창밖 바라보며 커피 마시면서 FM 팝스 듣고 있어요. 오랜만에 여유롭게 듣고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예. 사진 보내주셨는데 진짜 어떤 그 망중한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 우린 사실 평소에 너무 빨리 가고 너무 서두르고 그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 그 막 무언가를 향해서 막 정신없이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따뜻한 멈춤이라는 그 얘기가 너무 와닿고 따뜻한 멈춤이 필요한 때가 또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카데미 상 받고 뭐 저 깐느 영화제에서 상 받고 빌보드 차트 1위에 그래미 어워드 수상 뭐 하여튼 엄청난 성과를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엄청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재능이 뛰어난 민족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 이면에는 아픔이 있는 거죠. 그 이면에는. 네. 따뜻한 멈춤을 좀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 실시간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음악 함께 즐기는 방송 한동준의 FM 팝스입니다. 헤임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2: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만큼

0: 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경기도민이라면
2: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7: 세금

0: 고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요리는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4: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4: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흉.

보니엠의 Rivers of Babylon에 이어서 굼비 댄스 밴드의 Son of Jamaica, F.R. David의 Girl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주니 파파님이 덥네요. 오랜만에 시원하게 Words 들려주세요. Words 대신에 Girl을 보내드렸습니다. 1001번으로 벌써 5월 가정의 달이 다 지나가니 아쉽네요.

5월에 가족 행사도 많아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가족 모두 FM팝스 왕청취자라서 같은 시간 같은 음악을 듣는다는 게 무한한 사랑과 감사고 또 가족처럼 끈끈하고 친근한 방송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이지연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제이디 사우더의 노래 The Last in Love. 이 노래는 저 이광조 씨가 개사해서 부른 버전이 있어요. 그 곡도 한번 상당히 좋은데 나중에 한번 저 가요 속으로의 신청해서 한번 들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J.D. Souther의 The Last in Love, Rita Coolidge의 Fool That I Am.

카일리 미노그의 Turn It Into Love, 바나나라마의 Love in the First Degree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호레노츠님이 Love in the First Degree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요 며칠 레인보우가 이상해서 삭제하고 다시 설치하려고 앱스토어에 가서 레인보우를 검색하니까 세상에 레인보우 메인 페이지 이미지가 FM 팝스더라고요.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건 또 잘 몰랐네. 아, 제 시간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예. 하여튼 뭐 좋은 얘기네요. 0289번으로 아, 운전 중에 너무나 더워서 짜증났는데

기분 째지네요. 노래 들으시면서요. 운전 중에 메시지 보내느라 오타 감안하시길 그러셨어요. 아, 오타 엄청나죠. 저는 뭐 그 문자 메시지나 뭐 이런 거 할 때 오타 엄청납니다. 노안이 와가지고 힘듭니다. 제가 본 오타 중에 제일 재밌는 거는요. 손주가 할머니한테 보낸 메시지였는데 할머니 생일날 생신날 할머니한테 생신 축하드리면서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오래 사네요. 오래 사세요라고 보내야 되는데 오래 사네요. 그렇게 재미없어요? 재미없으면 뭐 할 수 없죠.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핑크 스웨트와 켈라니가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At My Worst, At My Worst 보내드리고요. 마룬5의 Memories까지 두 곡입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

0: 번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4: 방탄 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5: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0: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0: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2: 1인 사장님이라면
0: 얼마?
2: 경리회계는
0: 얼마? 경리
2: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0: 얼마예요?
2: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0: HR365
3: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0: 얼마나 좋은데요.

0: 이라.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6: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자, 오늘 끝곡은 오지 오스본의 노래입니다. Goodbye to Romance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애플.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10대 때는 그저 같이 노는 게 좋았던 친구가 40대가 되면 삶의 무게를 나누는 든든한 어깨가 됩니다. 50대엔 속을 터놓고 60대에는 눈빛만 봐도 통하고 70대, 80대가 되면 잘 있냐 이런 안부 한마디가 큰 힘이 되는 존재죠. 결국 친구란 세월을 함께 빚어온 가장 나와 닮은 또 다른 내가 아닐까요? 5월의 마지막 금요일, 그 또 다른 나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걸어보시죠.

0: 우리 가요 속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예요.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김동임 씨가 눈빛만 봐도 아는 나이. 보고 싶은 친구들에게 안부 전화해야겠어요. 영원한 친구 박가속 들으며 행복한 금요일 함께해요 하셨습니다. 예, 여기저기 친구들이 떠오르는 그런 오후입니다. 한번 전화도 해보시고요. 전화가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의 사연도 보게 되는데, 자, 일단 가요 속으로가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양케어.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5: 새벽밤 김치,
4: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6: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3: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예쁜 꽃을 피운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네. 여름 무더운 여름 언덕에 올라 노래 불러보면 님은 찾아와 내 마음속에

김정호 씨의 노래 세월 그것은 바람, 6724 변완근 씨 그리고 동기홍 씨, 많은 분들이 김정호 씨의 세월 그것은 바람 신청하셨습니다. 그 전에 들었던 노래 뜨거운 감자의 고백이었죠. 8491님 역시 뜨거운 감자 노래 청해 주셨고요. 9651번으로요. 오전 내내 바빴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커피 한잔 마셔봅니다. 금요일이라서 뭔가 다 마무리를 지어야 돼서 그랬겠죠. 수고하셨어요. 이제 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6619번 어느덧 5월도 마지막에 걸쳤습니다. 지치는 오후 시간 함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 늘 감사드립니다 라는 글을 주셨는데 함께 해주셔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죠. 그러게요. 5월이 이제 다 저물어갑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6월 반갑게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는 노래들 베스트 신청곡 이벤트 함께 할게요. 방송 마칠 즈음 당첨되신 한 분께 디저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정혜진 씨가 청해 주신 노래네요. 린, My Destiny.

최윤수 씨가 신청하셨네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 만나는 코너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드디어 130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131번째 만남 기대하게 되네요.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친구의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졸업연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고요. 찾고 싶은 이유도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까지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정학화 씨가 주말 같은 금요일 반갑습니다. 좋은 음악으로 함께해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주말에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요일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양경화 씨의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남이 영원한 친구.

알리의 서약이었습니다. 9383 그리고 임진규 씨가 신청하셨네요. 승화 씨 오늘 오후는 날씬 더운데 그나마 바람이 좀 있어서 한결 좋아요 라고 5414번으로 주셨네요. 아 그러게요. 아직은 밤바람이나 밖에 있으면 시원해요. 근데 조금 지나면 이야 이 열대야 현상 이게 또 생기겠죠. 생각만 해도 아 끔찍하네요. 아무튼 지금은 아주 봄과 여름의 사이인 듯해요. 아주 좋은 봄과 여름 사이. 그쵸? 사이 좋아요. 강희자 씨, 레인보우 먹통. 다시 다운로드해서 청취하다가 사전 투표도 꼭 다 하고요. 근무까지 끝내고 이제 쭉 가요 속으로 함께합니다.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띄워주세요. 강희자 씨 사전 투표도 다 하셨고 맞습니다. 레인보우가 이게 잘 안 된다는 여러분들의 사연이 보이는데요. 이거 옛날에도 그런 방법 있지 않습니까? 뭐 기계가 잘 안 되면 껐다 키는 거. 레인보우를 아예 삭제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설치를 조금 귀찮더라도 한번 해보시면 잘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강희자 씨는 하셨네요. 4314-1112-0514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어요. 조항조 씨의 노래입니다. 고맙소.

유리상자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Yeah. Yeah, yeah, yeah. Saxo in the house.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 아이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아직 한 번 남았다.
7: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1: 노무법인 폐
10: 1544-7575.
12: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3: I love you.
12: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3: I love UU. UU 제약이죠.
12: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13: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14: UU 제약.
15: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16: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15: 1인 사장님이라면
16: 얼마?
15: 경리회계는
16: 얼마? 경리
15: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16: 얼마예요?
15: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16: HR365.
17: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16: 얼마나 좋은데요?
18: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9: 든든한 내일로요.
18: 네?
1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8: 제대로 가시네요.
1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현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해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해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해환경.
3: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4: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5: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5: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조정현 씨의 슬픈 바다, 그리고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재밌고 시원한 노래였습니다. 벌써 여름 휴가가 막 생각나네요. 신은비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퍼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 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 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민들레의 노래예요. 난 너에게. 2452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들려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

0: 비데
1: 애플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0: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5: 상충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6: 환청물
5: 고려기프트
6: 답례품
5: 고려기프트
6: 기념품
5: 환청물을 고려하라
4: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7: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8: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7: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코리아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0: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유해준 내 소중한 사람에게 4937 지은님께서 유해준 씨의 노래를 신청하셨네요. 임유리 씨가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나요? 마음이 힘들어서 들어왔습니다. 가요 속으로 들으면 위로가 될 것 같아서요. 잘 오셨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힘들 때는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임유리 씨 기운 내시고요. 2부에서 좋은 노래들로 위로해 드릴게요. 그리고요. 제가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2: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요.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8: 올품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9: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8: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10: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향.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김현숙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나정희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59년생. 1980년 무렵 모토로라 코리아 구매과에서 일을 했던 나정희 언니입니다. 저는 당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신입이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저를 나정희 언니가 살뜰하게 챙겨주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저를 데리고 명동에도 갔었죠. 그리고요, 제가 야간대학 준비하면서 서대문 입시학원을 다닐 땐 늘 옆에서 격려해주고 소소한 선물도 많이 해준 고마운 언니입니다. 제 전화번호가 바뀌는 바람에 연락이 끊어졌는데요. 꼭 다시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가요 속으로의 도움을 청해봅니다. 정희 언니, 보고 싶어요. 다시 만나면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요.

0: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1: 아이유 김창완 씨가 함께한 너의 의미였습니다. 1959년생, 80년 무렵 모토로라 코리아 구매과에서 일을 하셨던 나정희 씨. 혹시라도 지금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김현숙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야, 이제 131번째 만남 기대하고 있는데요.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사연 그리고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4903번으로 너무 반가워요. 두 달 동안 야근을 해서 통 듣지 못했는데 오늘 드디어 들어요. 너무 좋고 행복 가득합니다. 야, 열심히 일을 하셨군요. 수고 많으셨어요. 매일 오후 이렇게 행복하게 음악 감상할 수 있는 시간 내가 가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가요 속으로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영규 씨가 신청하신 노래예요. 사랑이라는 이유로. 오늘 이소은 씨의 노래로 들어볼게요. 아주 경쾌한 보사노바 리듬이 좋습니다.

2505 프란다스에게 1535 임주빈 씨의 신청곡 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금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세요. 3437번으로 이렇게 하면 문자 메시지 가나요? 예, 테스트 겸 보내신 거죠. 잘 왔어요. 제가 이렇게 소개까지 해드렸잖아요.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신청곡도 같이 보내서, 아니, 같이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잘하셨어요. 5572번, 도저히 더워서 못 있겠습니다. 수박 사다 먹고 있습니다. 이 여름 어찌 보낼지 걱정이에요. 수박 화채 드실래요? DJ? 같이 먹어요. 아유, 말씀만으로도 아주 고맙고요. 벌써 이렇게 더우면 어떡해요.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찾아야 됩니다. 안소윤 씨도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인가 봐요. 팥빙수를 벌써 드셨는데 사무실에서 남편과 팥빙수 먹네요. 올 들어 처음 먹는 팥빙수. 이야, 빙수 먹다가 너무 놀랐어요. 입천장과 머리가 띵띵. 빙수를 먹다가 쓰러질 뻔했다고. 야, 이 여름을 대표하는 음식들 팥빙수와 시원한 수박 화채. 또 여러 가지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참 먹고 싶어지네요. 자, 7944번으로 신청한 노래 들려드립니다. 부드러운 유익종 씨의 목소리 감상하시죠. 사랑의 눈동자예요.

한영애 씨의 누구 없어 1415번 그리고 8619번으로 역시 한영애 씨 노래를 신청하셨네요. 남궁옥분 씨의 재회는 한수경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에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진행합니다. 레인보우 대문화면에 제 얼굴 옆에 보면 보라색 있죠? 보라색 누르시면 됩니다. 0259번으로요. 택배 차량 운행 중입니다. 항상 좋은 음악 잘 듣고 있고요. 오늘 승화 씨 라이브는 어떤 노래일까요? 혹시 아득히 먼 곳 들려주실 수 있나요?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0259님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득히 먼 곳.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최순자 씨도 역시 이 노래를 신청하셨네요. 시작해볼게요.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나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0: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의 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아, 현대한 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도 함께 해주세요.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이정희 씨의 바야야, 차미경 씨, 수연 씨의 노래 높은 하늘하는 5995번으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스트 신청곡 당첨되신 분은요, 재회를 청해 주셨던 한수경 씨예요. 축하드립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이제 끝곡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 눈앞에 앞선 방송 FM팝스 스튜디오가 보이는데 저 커튼을 안 닫고 가가지고요. 눈이 너무 부신 거 있죠? 좀 닫고 다니지 좀. 자, 그만큼 아직 햇살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좋은 금요일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싸이, 화사가 함께해요. 이제는 7679 김재현씨, 8014 이준호씨까지 오늘 싸이 노래 신청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당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밤의 향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위대한 명작 모나리사는 어느 날 갑작스러운 영감으로 단번에 그려진 그림이 아닙니다. 다빈치는 무려 16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이 한 점의 그림을 늘 품고 다니며 고치고 또 고쳤다고 합니다. 명작이라고 불리는 작품들은 아마도 그렇게 끝없는 고뇌와 수정을 반복하며 만든 결과물들일 테지요. 살다 보면 아무리 애를 써도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낙담하기보다는 마음을 가다듬고 삶을 아름답게 수정해 나갔으면 합니다. 더 나은 그림을 위해서 덧칠을 하듯 노력에 노력을 더한다면 언젠가는 멋진 인생이라는 이름의 찬란한 명작을 마주하게

0: 세일의 노래 모나리사. 우리의 삶도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계속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인생 전반에 걸친 일들은 얼마나 많이 고치고 해야 할까 그죠? 올해 끝자락입니다. 늘 그렇듯이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만족보다는 미련이 더 남는다 싶을 텐데 하지만 남은 반년 동안 계획들을 수정하고 잘 다듬어 나간다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송실 사이버대에서
4: 숨실력자
3: 나의 꿈을 숨실력 발휘 쏴
4: 숨실력자
3: 내 실력이 숨실전으로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사이버대.
5: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받은 김치.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0: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 새벽팜 김치
0: 새벽팜 제조 새벽판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0: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따르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따릅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 그게 당신의 인생입니다. 조셉 머피의 유명한 말이죠. 5314님이 같이 보내주셨어요. Multiside, a better day. 비 온 뒤에 맑게 개인 파란 하늘, 깨끗하고 선명합니다. 어느새 5월의 마지막 주말, 버거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6월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 바라요. 2884님, 스테레오포닉스의 Have a nice day.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노래 세 곡 듣고 풀어보는 팝송 퀴즈가 있습니다. 장독대에 비치는 햇살을 그냥 독에다가 담아두고 싶은 날씨, 그래서 겨울에 꺼냈으면. 오일탱크님, 비지스입니다. 매사추세츠.

노래 세 곡도 커플어보는 팝송 퀴즈가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영화 배우 이름 알아맞히는 문제. 이 사람은 벨기에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에서 활동을 한 영국 여배우입니다. 발레리나로 유명했는데 키가 너무 커서 결국은 포기를 하죠. 어려운 집안 사정 속에 연기 활동으로 집안에 보탬을 주다 1950년대 들어와서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는데 1953년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영화 로마의 휴일에 여주인공의 발탁이 돼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죠.

이후 빌리 와일더 감독의 사브리나에서 여주인공 역을 소화하며 27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는 등 인지도를 한껏 높여갑니다. 이 영화에서 입었던 옷과 스타일은 사브리나 팬츠, 사브리나 플랫이라고도 불리며 아주 유명했죠. 1961년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서 주인공을 맡아 다시 한번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그 이후 샤레이드, 어두워질 때까지 등 수많은 영화의 주인공으로 활약을 했죠. 영화계를 은퇴한 이후에는 유니세프 대사로서 인권운동과 자선사업 활동에 참가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1993년 1월 20일 결장암으로 6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죠. 자, 이 영화 배우는 누구일까요? 생각나면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여배우가 주인공을 맡았던 영화 주제곡 3곡을 들려드립니다.

0: 자, 오늘 팝송 퀴즈는 이 여배우 이름을 알아맞히는 문제. 이 여배우가 조지 페파드와 함께 주연을 했던 영화는 티파니 사치물 문 리버를 들려드렸고요. 게리 쿠퍼하고 함께 공연했던 하우의 연정의 패시네이션, 젠 몰간의 노래, 그리고 캐리 그란트하고 함께 공연했던 샤레이드 가운데 앤디 윌리엄스의 노래 세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영화 로마의 휴일, 티파니의 사침을, 사브리나, 샤레이드, 어두워질 때까지 수많은 영화의 여주인공이었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6시 3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저녁과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기상청 나가 있는 김수진 리포터 전해주세요.
1: 네, 이제 봄이 가고 여름이 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월 끝자락에서 갈수록 낮 기온이 점점 더 오르고 있고요. 특히 5월의 마지막 주말과 주일인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다시 30도 안팎의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낮이 되면 체감 온도가 좀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온열 질환에 대한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부터 살펴보면 서울, 대구 16도, 춘천과 대전, 광주 14도로 다소 서늘하게 출발하겠습니다만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까지 오르겠고 광주 29도, 청주 30도,

강릉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평년보다 좀 더 덥겠습니다. 특히 주일인 모레는 서울도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서 더위가 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따라서 한낮에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오후 들어서는 오존 농도도 전국적으로 짙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히 노약자분들은 오랜 시간 바깥 활동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아침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서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6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에는 월요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남해안까지 비가 점차 확대돼서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전국은 계속해서 맑고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5.2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알릴리 채널의 I Feel Love, 에팔다의 비트, 픽업 더 폰, 1415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오늘 제 생일을 맞아 휴가 나온 아들을 비롯해 신랑이랑 딸이랑 같이 외식을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늘 건강하자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오늘 생일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모카커피님 보내주셨네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역사 공부를. 공부를 하다 보니 너무 쉽게 생각하고 도전한 것 같아서 처음에는 책장에 넘어갈 때마다 후회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오랜 시간 배워왔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쉽게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책을 사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첫 장은 잘 넘어갔는데 갈수록 기억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분명 책으로 보고 들을 때는 다 기억이 나고 할 것 같은데 책만 덮으면 그저 하얀 백지가 됩니다. 그때 일찌감치 포기하고 책을 덮었으면 스트레스는 덜 받았겠지만 그래도 공부하고 있는 지금이 참 좋고 기억은 잘 되지 않지만 배우고 익히는 공부의 맛이 아주 쏠쏠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역사 강의를 찾아 듣고 있는 내 모습이 어색한지 남편이 처음에는 의아하게 보더니 지금은 당연하다는 듯이 인정해주는 표정입니다. 평소에 끈기가 부족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몇 달째 의자에 앉아 공부하고 있는 내 모습이 기특해 보이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응원을 해줍니다.

한 번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제서야 아주 쬐끔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참 공부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학교 때도 하지 않았던 메모장을 쓰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걸음을 멈추고 메모장을 들여다보며 익히고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천천히 한 발 한 발 걷다 보면 내일은 역사 박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오늘도 책을 펴놓고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 급수시험에 도전해 자격증을 따보려고 합니다. 할 수 있겠죠? 아니, 해낼 겁니다. 나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삶의 길목에서 함께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돌아서면 까먹는데 하는 동안은 행복한 게 배움의 길이죠. 꾸준히 하시면은 분명 기억나실 겁니다. 응원할게요 하셨습니다. 정원님.

역사 공부 쉽지 않지만 재밌어요. 기억 속으로님. 어우, 대단하십니다.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꼭 급수 따시기를 파이팅입니다. 응원해 주시네요. 7944님이 오늘 사연 주신 함께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진 곡은 자멜리아의 슈퍼스타는 하나미코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 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 앤 리치.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7: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8: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6: 도심지공사.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8: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9: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10: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0: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5: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16: 여기는 세찬 빗줄기가 온 동네를 씻어내고 있습니다.

어딘가 했더니 방글라데시에서 보내주셨네요. 아비르님이 정하신 다이어 스트레이트 Salt and Soup Swing 7시에 2부가 이어집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6: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5: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7: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8: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앙드레 가뇽의 연주한 피아노 술라멜 바다 위의 피아노 이 곡은 이준호님이 정하신 곡입니다. 오랜만에 시작부터 청취하는 오늘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같은 라디오를 듣고 있을 남자친구에게 응원의 문자 보냅니다. 곧 퇴근인데 파이팅 하시면서 여자친구분이 보내셨습니다. 4695님 오늘 결혼 32주년 기념일 케이크 사러 가요 그러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0712님 오늘 팝송 퀴즈는 여배우 이름 알아맞히는 문제였습니다. 로마의 휴일, 티파니에서 아침을, 샤레이드, 어두워질 때까지, 사브리나 등의 여주인공을 맡았던 이 사람은 바로 오드리 헵번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드리 헵번 정답을 보내주셨네요. 정답자 중 10분을 추첨해 화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0: 이부입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4: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5: 기대세요.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6: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평동 나비엔.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평창 600마지기에서 2주간의 데크 설치 작업을 마치고 집에 가며 버스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2주 만에 집에 가는 거라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작업하시느라고. 스마일님, 청하신 곡은 세미노 로시의 노래 솔로와의 운하바람에, 돈 베네치의 메시지 오브 러브는 미네르바의 여름님 정하신 곡입니다. 붉어지는 서쪽 하늘, 선선하게 불어오는 바람, 가슴까지 치고 들어오는 음악, 삼박자가 완벽합니다. 바비나리님. 742번 버스를 반대 방향에서 잘못 탔어요. 이제 강남 찍고 돌고 돌아 집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사님이 저녁 스케치를 크게 틀어주셔서 덕분에 지루하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타셨어요. 1897님. 저는 어제 제 노선 버스에 VIP 승차하셨습니다. 바로 엄마 등에 업힌 갓난아기. 요즘에 보기 드물잖아요. 평소보다 긴장하면서 운전하게 되더라고요. 옹알이 소리도 울기도 하는 소리가 마치 천사의 음성처럼 행복했습니다.

요즘에 아기 보기도 힘들죠. 1374님 버스 운전하시는데 아가가 VIP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우리 학원에 7살부터 12살까지 아이들 11명이 영어 스피치 대회에 나갑니다. 한국어로 많은 사람 앞에서 스피치하는 것도 떨리고 어려운 일인데 영어로 하는 대회 출전하는 우리 학생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정말 멋지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멋집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7939님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이 있고요. 마나탄 트랜스퍼입니다. 좌바 좌이브.

속번을 준비합니다. 커피앤 퀴즈 타임. 중국 춘추시대 범녀가 제 나라 문종을 염려하며 새 사냥이 끝나면 좋은 활도 감추어지고 교활한 토끼를 다 잡고 나면 사냥개를 삼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문종이 피신하도록 한 데서 유래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람을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땐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로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버리는 모진 인심이란 뜻의 사자성어.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우리 서울 대방초등학교 19회 친구들 안산 둘레길 걷기를 합니다. 저는 다리를 재활 중인데 낙오 없이 걸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동창들이 합창할 정도로 좋아하는 노래, 존 덴버의 노래 댕미홍 간추레 로즈, 가경취숙님이 정하셨고요. 엘튼 존의 크로커다일 락은 0537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오늘 커피앤퀴즈 타임, 사람을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땐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로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버리는 모진 인심이란 뜻의 사자성어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생각나면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을 속에 흐르는 추억의 팝송,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마이클 볼튼의 노래 When a Man Loves Woman, 홍지연님 정하셨고요. 글렌 메데일로스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최지혜님이 정하신 곡입니다. 오늘 커피 앤 퀴즈 타임,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버리는 모진 인심이란 뜻의 사자성어는 토사구팽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뭐든지 다 해줄 듯 하다가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내치는 아주 안 좋은 토사구팽이지요. 빛나는 꼬마님. 정치인들에게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죠. 4561님. 지는 해를 보며 퇴근합니다. 5854님. 퇴근길에 야구 중계를 하는데 오늘은 왠지 저녁 스케치가 끌립니다. 신호 대기 중에 보냅니다. 2632님, 7494님, 다섯 분입니다. 커피 쿠폰 지금 바로 휴대전화로 보내드립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그 사람 생각에 자꾸 그리움이 쌓입니다. 새벽녘에 찾아와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안개 같은 사람, 잡힐 듯 말 듯 잡히지 않는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꽃을 활짝 피우고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내 마음은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어 떠날 줄을 모릅니다. 활짝 핀 꽃 쉬쉬 들지만 내 마음속에 피어있는 꽃은 천천히 시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 훗날에도 기억 저편에 머물어 그리움으로 불쑥불쑥 찾아올 그 사람이 나를 흔들었던 그 사람입니다.

끝내 미안함으로 남은 사람. 시간이 흐를수록 아지랑이처럼 아른거려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차마 전하지 못한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 꼭 한번 다시 만날 날 기다려 봅니다.

SS4의 Traces, 이 곡은 9779님의 정한 신곡입니다. 뱀이 양의 전액 스케치입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2: 위제로
1: 과식 깨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0: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2: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올바른 품질하면?
8: 올품.
7: 올품하면?
8: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8: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8: 올바른 품질.
9: 올드팝은 뱀이양. 편안한 우리 가요는 김현주. 우리 금방 행복한 동행에서 만나요.
10: 저녁 스케치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겸 명품 수혜당의 화과자 세트, 마임 화장품의 라헬 데이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주식회사 인씨 3년근 도라지 배즙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쁜 5월을 마무리하고 한강에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음악 들으며 행복해하고 있어요. 5628님이 보내주신 서머 플레이스 레터맨의 노래로 오늘 끝곡으로 같이 합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다시 오겠습니다. 뱀이 양이었어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애플.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0: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0: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1: 뉴바움.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셀러스.
4: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5: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저는 최정원입니다. 신발을 물고 다니는 강아지는 주인 냄새가 그리운 거겠죠. 수시로 옛날 음식을 찾는 것도 엄마 손맛이 그리운 탓일 텐데, 저녁 8시가 되면 김현주 씨 음성을 기다리던 분들, 네, 가끔은 이런 변화를 통해서 그리움을 알고 기다림을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정말 날씨가 좋았던 금요일인데요. 주말에 문턱 앞에서 음악으로 쉬어가는 두 시간. 오늘도 여러분과 잘 걷기 위해서 달려온 저는 아나운서 최정원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첫 곡, 이치현과 번님들 당신만이 들으셨어요. 청바지가 안 어울리는 나이지만 가끔 청바지 찾게 되고요. 단맛, 입에도 안 되던 분들도 가끔 어릴 때 그 맛을 그리워합니다. 그뿐인가요? 나이 들수록 슴슴하게 먹어야 한다는 의사 경고에도 불구하고 매운 게 당기기도 하고요. 짭짤한 맛에 마음을 뺏기게 되는데 참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나도 모르게 변한 몇 가지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젊어선 근육질 남자가 좋았다. 근데 지금은 통통한 남편이 좋다. 또 시간만 나면 어디든 여행을 다녔는데 지금은 집에서 쉬는 게 제일 좋다. 딱 맞는 옷만 입었는데 요즘은 고무줄 바지가 최고다. 뭐 이런 것들. 나도 이렇게 내가 변할 줄 몰랐다 하는 것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도 좋고요. 무료인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로 세월과 함께 변한 나의 얘기 남겨주세요. 소개된 분들께 저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쏠게요. 잠시만요.
1: 숭실 사이버대에서
2: 숭실 역자
1: 나의 꿈을 숭실 역발이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빵카.
6: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5: 빵카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7: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8: 관절 연골이 걱정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현대 큐밍!
4: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3: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4: 큐큐큐큐 큐밍.
3: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5: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샤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6: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간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295번님의 신청곡 나의 노래 김광석이 불렀고요. 조선달님 주두추님과 함께 랄랄라 SG워너비가 불렀습니다. 현주씨 휴가인가요? 우리나라님 소희님도 현주님 휴가 가셨나요? 순데렐라님은 매일 듣던 목소리가 아니니까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실 거예요. 예, 현주님 오랜만에 휴가 갔어요. 생방송에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을 누구보다 좋아하는 현주님이 재충전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보내고 있으니까 좋은 추억 많이 쌓길, 잘 쉬고 오길, 재충전하고 오길 바라면서 함께해 주시고요. 제가 그 사이, 그동안 편안하게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제가 뭐가 변했어요? 나도 모르게 뭐가 변했던가요? 오나원님은 40대까지만 해도 7cm 힐만 신었는데 50대인 지금은 운동화만 7켤레입니다. 참, 내일 딸이 힐 신고 결혼해요. 축하 많이 해주세요. 와, 따님 결혼 전날 어떤 기분인가요? 아쉽고 서운하지만 뭐 시원한 마음 이런 거? 예, 오나원님 따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카라님은 젊을 땐 얼굴 잘생기고 키 큰 남편이 좋았는데요. 살다 보니까 이거 소개해야 되나? 쓰잘데기 하나 없더라고요. 오히려 목소리 좋은 사람 한 번 더 바라보게 돼요. 제가 이름은 절대 밝히지 않겠습니다. 남편분이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아서. 6714번님께서 어렸을 때는 밀가루 음식이 싫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칼국수, 떡, 빵 만납니다. 어떡하죠? 밀가루 음식은 많이 드시면 좋진 않는데 떡, 토마토 이런 게 입맛이 변하긴 해요. 나이가 들수록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8896번님 젊었을 땐 통통한 남자가 괜찮았는데 34년을 살다 보니까 연예인 B처럼 호리한 사람이 좋아집니다. 지금 바꾸기엔 너무 늦었겠죠. 네, 늦었습니다. 그냥 좋아하던 대로. 한성미 사랑하면 할수록 해와달님의 신청곡이에요.

1일부터 그러니까 오늘 5월 29일이니까 독한 마음을 먹고 하루 40번 걷기로 4개월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실천하니까 뱃살이 모두 빠지고요. 밥맛도 좋고요. 잠도 잘 자는 생활 패턴. 가족들 모두 놀라고 있습니다. 매일 꾸준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생활 패턴이 이렇게

서울향기님 앱 때문에 좀 고생하셨죠. 작동이 안 돼서 지우고 다시 설치하셨다고. 그리고 5325번님도 앱도 휴가 갔나요? 잘 안 되네요. 아니 오늘 오전부터 좀 삐걱거리긴 했거든요. 이렇게 앱이 잘 작동이 되지 않는다 할 때는 앱을 지우고 다시 깔아주세요. 업그레이드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업그레이드는 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좋아질 겁니다. 중요한 건 앱이 작동이 안 된다. 다시 깐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그 전에 인형의 꿈 러브홀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변했네요. 1625번님은 요즘 빨간 립스틱만 바릅니다. 저도 단풍 든 숲처럼 변해가는 중입니다. 누군가 그랬죠. 나이가 들수록 빨간 게 좋다. 저도 가끔 빨간 바지를 찾을 때면 아 이러면 너무 티나는 거 아닌가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러면 뭐 예 남이 뭐래든 내가 좋으면 하는 거죠. 소은님 예전엔 해외 출장도 혼자 다녔는데요. 이젠 국내 여행도 혼자 떠나는 게 용기가 안 납니다. 그것도 있고요. 예전보다 또 세상이 험해져서 그런 것도 있고요. 6928번님은 비 오는 날에 음악 들으면서 감성에 젖었는데요. 이제는 차 밀릴 걱정 먼저 합니다. 낭만보단 현실을 먼저 챙기게 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제가 이 얘기 하시니까 아주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눈이 왔어요. 첫눈이 막 내리는데 엄마와 같이 걷고 있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어머 눈 내린다 하신 그 순간에 너무 좋아서 누구한테 연락할까 막 전화를 찾고 있는데 엄마가 바로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어떡하니 배춧값 모르겠다. 저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고 엄마는 배춧값 걱정하시고 그러니까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예 이 눈이 내리고 나면 배춧값이 오를 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걱정하셨던 거. 제가 이제 그 엄마 나이가 됐습니다. 데미안님, 정년 퇴직을 2년 앞둔 직장인인데요. 언제부턴가 많은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월요병 없어졌어요. 일할 수 있음에 매일 감사하는 요즘입니다 하셨어요. 마가레님이 신청하신 것 같이 들을까요? 민혜경, 당신과 나.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이라.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5: 광고 전에 들으신 곡 이원진 류금덕 시작되는 연인을 위해였고요. 나도 모르게 변했어요. 5646번님 60이 넘으니까 일어날 때마다 으이차 아이고 소리를 냅니다.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왜 그런 소리를 내나 이해를 못했는데요. 소리도 나고 시간도 걸리고 또 뭐 찾을 때마다 노래 부르잖아요. 그게 어디 있냐, 스케줄 오늘은 아 이거를 해야 되고.

일어나는데도 시간 걸리고 나도 모르게 노래도 나오고 이게 나이 들어가는 증거긴 하지만 또 내가 그만큼 익어간다는 그런 증거니까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거 그런 훈련도 해야겠습니다. 1부 끝곡은요. 뚜라미 그대와의 노래 띄워드려요. 잠시 후에 봬요.

0: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4: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0: 21일까지 킨텍스 제이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노력이 붙어!
1: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2: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1: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진타 코리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나듯 기분도 피고 살림도 피고 주름도 펴진 하루였다면요, 바람이 불듯 휘파람도 불고 사랑도 쫙 퍼지는 저녁이면 좋겠어요. 수고한 모두가 기다리는 행복한 시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행복한 동행 2부 첫 곡 세장숙의 사랑은 싫어 김학래가 불렀고요. 0286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늘 좋은 선곡으로 음악에 살포시 기대어서 매일매일 일상의 행복 느끼면서 회복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 함께 했어요. 지금 혹시 방송 들어오신 분 계신가요? 어? 낯선 목소리. 네, 여기는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이고요. 김현주 씨 휴가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휴가 마치고 현주 씨 돌아왔을 때 집 잘 봐줘서 고맙다. 집 잘 지켜줘서 고맙다. 이런 인사 나눌 수 있게 저도 여러분도 잘 지켜가자고요. 네, 저는 아나운서 최정원입니다. 이번 주 창작 뮤지컬 헤이그 관심 있는 분들 많던데요.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송일국, 오만석 씨가 교체 출연합니다. 헤이그는 헤이그 특사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장소가 지하철 해화역과 가까운 놀 유니플렉스고요. 공연은 다음 달 6월 21일까지 계속됩니다. 창작 뮤지컬 헤이그 관람 원하시는 분들 헤이그라고 말머리 달아서 신청해 주시고요. 추첨 통해서 하루 두 분께 두 장씩 드리겠습니다. 당첨된 분께는 개별 연락드리고 행복한 동행 홈페이지 선물 당첨방에 명단 올려주시면 예, 명단 올려둘 테니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 샵 9390, 또 무료인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통해서 지금 신청해 주시면 돼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당신에게 내 저축은행에
4: 기대세요.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요.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어? 김현아 씨,

0: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4: Good Music Station. CBS FM.

내 이름은 구름이여 조용필 반가워요 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지금 시골 내려가는 중이라고 하셨어요. 내일 친구 만나는데 그 마음에 설렙니다. 고향 친구분일까요? 아유, 그럼 할 얘기 많죠. 어렸을 때 얘기, 지금 사는 얘기, 다른 친구들 안부. 밤새 얘기해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갈 겁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보세요. 그 전에 2498번님의 신청곡이죠. 노고질이 찻잔. 낮에는 덥고요. 밤엔 쌀쌀하고요.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귀찮아도 긴 겉옷은 당분간 챙겨서 다녀야겠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밤. 예, 찻잔 신청해 봅니다. 하셔서 함께 했어요. 인생은 아름다워님의 신청곡도 이어서 들을까요? 한 사람을 위한 마음, 이어 공감이에요.

지금 밤이 좋아 김종찬 다뿐이님과 같이 들었는데요. 이번 주 유난히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모두 싹 잊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어요. 그러게요. 이런 스트레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몰려서 오더라고요. 계속 속상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잊고 즐겁고 편안하게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상은 사랑할 거야 호레노츠님의 신청곡, 그리고 석강님과 함께 기억날 그날이 와도 홍성민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발 수술 후에 처음으로 걷고 집에서 청취하는데 오늘따라 좋아하는 노래만 들려서 진짜로 좋습니다. 봉

김미신님. 이 수술하신 거 빨리 낫길 바라고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 듣고 엔돌핀이 돌면 더 빨리 나으실 겁니다. 가만히 안녕 들을까요? 정경화입니다.

0: 선우정아 상상, 사랑하오님의 신청곡 아이유 마음, 그리고 그대는 바람은 소년희가 불렀습니다. 울트라 슈퍼마미님, 오늘 선곡 너무 좋아요. 1080번님은 오늘 휴가 내서 시골 고향집 아버지 일선도로 왔습니다. 햇볕은 다가왔지만 바람이 너무 시원했고요. 근데요, 시골 밤이 너무 외롭고 아내가 보고 싶은 타이밍에 갑자기 행복한 동행 생각이 났습니다. 달빛은 너무 밝아서 설레는 마음인데요. 음악이 심취해서 잠깐 글 써봅니다. 김현주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뵙겠습니다. 조금은 외로운 하지만 달빛은 밝은 그 시간에 행복한 동행 함께해서 행복하고요. 제가 준비한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스라이 마이세유에서 세탁세제,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과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 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 드립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고 푸짐한 모바일 쿠폰 준비해놓고 있어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6: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5: 1인 사장님이라면
6: 얼마,
5: 경리 회계는
6: 얼마, 경리
5: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6: 얼마예요?
5: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6: HR365.
7: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6: 얼마나 좋은데요?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나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참 좋은
2: 여행.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하면
1: 하하이.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7: 7515번님께서 휴가 끝내고 부대로 복귀하는 길입니다. 멀리 있는 부대까지 아무 말 없이 데려다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피곤하실 텐데도 항상 괜찮다 해주셔서 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지금 함께 계실까요? 금방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마음을 전할 시간이 올 겁니다. 그때 아버지께 마음껏 효하시며 마음을 전하셨으면 좋겠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복무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변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나이가 든다는 거 마음만 먹으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아는 우리끼리 변화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끝곡은 조선달님의 신청곡 박혜성 경합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정훈, 구성의 김문수, 저는 아나운서 최정훈이었어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5: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셀러스.
5: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셀러스.
5: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6: 구스 팔로셀러스.
7: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0: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1: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릴 때 친구들이랑 투닥거리다가 뭔가 밀리는 듯한 기분이 들 때면 팔을 쭉 내밀어 손바닥을 내보이며 이 말을 꼭 했습니다. 반사! 그땐 뭐가 그리 당당했는지 이 말도 안 되는 주문 하나가 나를 지킨다고 생각했었네요. 속상한 장난이나 듣기 싫은 말이 있으면 전부 튕겨내주던 무적의 주문이었는데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그 방어막이 저절로 사라져버린 것만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진 말들을 튕겨내야 할 때가 더 많아졌는데도 말이죠. 혹시 한 주간 무거운 일이 있었다면 오랜만에 이 주문을 한번 소환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치고 힘들었던 기억들은 다 반사라고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5월 29일 금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커피소년 행복의 주문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어릴 때 우리가 놀다가 자주 쓰던 말 반사 기억하시나요? 반사란 돌이켜 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불리하다 싶을 때면 이 말로 상황을 자주 모면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보다 어른이 됐을 때 더 필요한 말이기도 한데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쓰지 않게 되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꺼내보네요. 가볍게 넘어가는 법을 기억해보면서.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숭실 사이버대에서
2: 숭실 역자
1: 나의 꿈을 숭실 역발이 쏴
2: 숭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2: 올품.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여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카티프로 시!

0: 퀄리티 프로.
1: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환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모노의 파라다이스 노래는 2452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이어드린 곡 015B 신인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어릴 때 많이 쓰던 반사 얘기를 했었는데요. 6202번으로는 저는 나이가 드니까 반사의 어른 버전으로 크레라가 절로 나옵니다. 좋은데요. 너는 크레라, 나는 뭐 신경 안 쓴다. 그러던지 말던지 확실히 더 뭔가 업그레이드된 버전 같긴 하네요. 잘 오셨습니다. 5월의 마지막 불금 오늘도 2시간 함께합니다. 2691번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네요. 마지막 불금이네요. 그리고 남편이랑 달밤 러닝하고 왔습니다. 달이 엄청 밝아서 무섭지 않고 따스한 느낌이었어요. 조서은혜님 보내주셨고요. 윤희씨 하루 종일 뭐 먹을까 생각하거나 책 사서 읽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거나 방이 지저분한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래요. 저 세 개 다 해당되는데 미래에 나는 얼마나 똑똑한

행복할지 감도 안 옵니다. 그래요? 저도 똑똑한 사람인데요. 하루 종일 뭐 먹을까 생각하거나 쌓아두기만 하거나 그렇군요. 힘을 주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시골에 왔어요. 낮에는 뜨겁더니 밤 공기는 차네요. 개구리 울음소리, 풀벌레 합창소리, 함께 쏟아져 내리는 별을 보고 있습니다. 이 밤이 참 좋네요. 91660번으로 보내주셨고요. 이 노래는 경민님이 청해주신 노래네요. 한경일입니다. 내 삶의 반.

한경일의 내 삶의 반, 플라워의 엔들리스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한밤의 여행자. 도시의 소음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질 때면 매일 똑같은 퇴근길, 익숙한 빌딩 숲을 벗어나 잠시 고요하면서도 낯선 도시로 떠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럽에서도 가장 조용한 수도로 알려진 슬로베니아의 류블리아나를 찾았어요. 류블리아나, 발음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름의 어원이 참 좋습니다. 슬로베니아어로 사랑스럽다 라는 뜻을 품고 있거든요. 이름만 예쁜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친환경 도시답게 구시가지 중심부에는 자동차가 아예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덕분에 이곳에선 매연이나 날카로운 경적 소리 대신 버스킹 음악이나 잔잔한 강물

소리가 더 잘 들리기도 하죠. 이곳은 도시 전체가 아담한 데다가 여행지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다리와 여유로운 마음만 있으면 아침 산책부터 로맨틱한 일몰뷰까지 당일치기 여행도 가능합니다. 트리플 브릿지, 대성당, 중앙시장, 그리고 르블레나성처럼 볼거리가 참 많지만 일단 아침엔 강변을 걷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노천 카페에서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구시가지 여행을 떠납니다. 랜드마크인 르블레나 대성당이 있고 주변으론 넓은 광장도 있는데 신선한 과일과 채소, 꿀, 치즈 같은 것들을 파는 중앙시장도 있죠. 무엇보다 광장 한켠에는 농장에서 바로 올라온 달걀과 우유를 구입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자판기가 있는데 신선한 우유를 원하는 만큼 직접 뽑아 마실 수가 있어서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도 같습니다. 아,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코를 잡아끄네요. 대성당 북쪽에 있는 작은 광장 같은데 이곳은 금요일마다 초대형 야외 푸드코트인 오픈 키친이 열립니다. 세계 각국의 이색 요리부터 전통 디저트까지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기분 좋게 금요일 저녁이 채워지네요. 이 아름다운 도시를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르블랴나 성까지만 가볼게요. 붉은 지붕들이 초록빛 언덕 사이에 오순도순 박힌 풍경이 마치 동화 속의 장면처럼 가만히 다가옵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래서 참 좋은 도시. 인파에 치이지 않고 골목마다 다정한 여백이 숨쉬고 저녁 노을을 온전히 내 것으로 품고 싶다면 사랑스러운 이곳 르블랴나를 찾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어요.

금요일 밤 여행의 기분을 느끼며 낯선 도시의 공기를 담는 시간 한밤의 여행자 함께 하셨어요. 오늘은 슬로베니아의 수도 사랑스러운 도시 류블리아나를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노래 애덤 리바인이었어요. Lost Stars.

0: 사이버대학교.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8: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 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7: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싱크볼로 바꿔다오.
3: 오래된 주방을 새것처럼 바꿔주는 원앙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싱크볼.
4: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광고 전에 들으셨던 새 곡 김현철의 달의 몰락. 이 노래는 1415번으로 정해주셨고요. 신해철의 재즈카페, 김건모의 첫인상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이에요. 윤종신 씨의 노래를 잔나비가 리메이크했네요. 처음 만날 때처럼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세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1: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0: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제니 천사님이 청해 주셨어요. 이수영의 그리고 사랑해.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문을 열어봤습니다. 견디셔님. 오늘로 이직한 지 딱 석 달이 됐어요.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몰랐죠. 화장실이 어딘지, 프린터 비밀번호도, 원장님이 농담하실 때 웃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도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니까 이제는 좀 알겠더라고요. 원장님 농담엔 웃어드려야 한다는 것을요. 그렇죠. 웬만하면 농담에 웃는 게 좋죠. 그래도 오늘 밤은 괜히 망감이 교차하네요. 잘 온 걸까 하고. 어찌됐든 주말 지나 또 출근하겠죠. 이게 어른의 삶인가 봐요. 닉네임부터 조금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견디셔. 이렇게 이직하셨고 석 달이 됐고 그렇게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오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오셨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점점 더 잘 적응하시고 편안해지시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응원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애쓰셨어요.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4: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5: 기대세요.
6: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7: 기대만큼, 기댄만큼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나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0: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5: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현대 K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단해 2604번 9006번으로도 청해 주셨네요. 그리고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까지 보내드렸습니다. 노래가 꽁냥꽁냥하다고 폴라리스님 보내주셨어요. 네,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노래였네요.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1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지내던 사무실을 접고 내일 이사를 갑니다. 구석구석 세월만큼 짐들이 쌓여있네요.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사업을 줄여 작은 사무실로 이사갑니다. 이제는 직원도 다 퇴사해서 혼자 예전 서류도 들춰보며 정리하자니 피곤한 것보다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네요. 힘내서 정리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삼촌님 보내주셨어요. 화이팅입니다. 네, 제이, 예, 새로운 출발도 응원 드릴게요. 기운 내시고요. 그리고 7870님, 워킹.

흑맘의 주말엔 라디오와 달밤의 여유가 힐링입니다. 더위에 지쳐 일찌감치 코골며 잠든 내 편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짠한 마음에 울컥합니다. 남편의 직업은 나무를 키우는 일이에요. 농장의 온도가 40도 이상이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자그마한 사무실. 하루 종일 더위와 사투를 벌인다고 할까요? 그래서 매번 고맙고 미안한 마음. 저는 맛있는 저녁으로 위로해 줍니다. 아, 사연이 너무 애틋하네요. 워킹맘이라 하신 거 보면 우리 꾸몽님도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애틋해하고 보듬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장범준의 노래예요. 당신과는 천천히.

날배기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별빛이님. 감성 어디 갔어요? 감성 어디 갔나요? 눈이 즐겁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덜 힘들죠, 그럼. 나마스테님, 나이 50이 넘어서 커말 공부하려니 너무 힘드네요. 노안도 힘들고 수업 내용도 도대체 무슨 소린지 포기하고 싶은데 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이 시간 식탁 앞에 꾸역꾸역 앉아 노트북 펴놓고 공부 중입니다. 응원해 주세요. 아, 그러셨군요. 처음 이걸 공부하기로 결심하셨을 때 그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소하고 낯선 것, 힘들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해야겠다, 해봐야겠다 마음 먹으셨던 그런 계기가 있을 텐데 그걸 한번씩 떠올려 보셔도 좋겠네요. 화이팅입니다. 용석이님은 회사에서 15분 거리에 캠핑장 와서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면 조용해야 하는데 인천 신항이 있고 LNG 기지도 있어 조금 시끄럽네요. 가끔은 백고동 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래도 이런 것도 낭만이 되네요. 보내주셨고요. 이 노래는 전희님이 청해 주셨어요. 날씨가 좋아서 드라이브하다가 꽂힌 곡입니다. 한 다섯 번은 들은 것 같아요. 집에 들어왔는데 한 번 더 꿈음에서 듣고 싶어져 신청해 봅니다. 김현성이네요. 이해할게.

모던주스 사랑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4432번으로 정해주셨고요. 나윤권의 멈칫하던 순간 데이브레이크 꽃길만 걷게 해줄게 전해드렸습니다. 꽃길도 너무 많이 걸으면 힘들고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 I love you.
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2: 유유 제약.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꿈과 음악 사이를 지나 다시 시작하는 밤. 잠시 후에 만나요.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 마지막 곡 브로콜리 넘어져 보편적인 노래 보내드립니다.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셀러스.
4: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5: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오늘 첫 곡 서머솔트입니다. 풀사이드.

이제 정말 여름의 시작인 것 같죠? 서머솔트의 풀사이드 시작하는 밤 첫 곡이었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말을 시작하는 밤입니다. 이제 정말 공식적으로 봄은 끝나고요. 여름의 시작이네요.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신가요? 뜨거운 주말은 어떻게 보내실 건지요?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9390 우물정 939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어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준비하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릴게요. 잠깐만요. 미래.

0: 국가자격증부터 민간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단 건설.
2: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1: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4: 쇼리실라!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신축도
0: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 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 리치.
1: 신축도
0: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4: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2: 리메이드 서울.
7: 카티 프로 시!

0: 프로. 보조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역사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 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스테이시 라이언, Fall in Love Alone, 나일 호런, 마렌 머리스의 Sing Blind 두 곡 들었습니다. 집안일 마무리하고 혼자 식탁에 앉아서 캔맥 먹으면서 노래가 너무 좋네요. 씻을 타이밍을 놓쳐서 어쩌죠? 매일 밤 출첵 인사는 못해도 언제나 좋습니다. 희은윤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밤과 함께 나만의 불금을 즐기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겠죠? 승연맘님, 금요일이라 그런가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육퇴하고 시밤 들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네요. 잠들고 싶지 않아요. And my worst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핑크스웻 켈라니의 노래 같이 듣고요. 코린 베일리의 Put Your Records On 이어집니다.

깊은 밤 난 어떻게든 뭐라도 잘 해보겠어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우리가 주고받은 말들은 다 나의 노력이란 걸 난 어찌됐든 뭐라도 끝내보겠어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지금껏 보내온 내 어제는 다 나의 노력이란 걸 물어보지 않아도 돼. 난 내 눈으로 분명 말했지. 나는 내일만을 보며 사는 걱정 많은 사람. 난 조금 지쳐온 나의 고된 날엔 너의 작은 위로면 됐고 잃어버린 어제 또 오늘은 참 좋겠어. 괜히 그럼 또 괜찮아. 최유리의 노래입니다. 노력.

회식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라디오 들으면서 가는데 참 좋네요 하시면서 3152번님 청하신 곡 최유리의 노력 같이 읽고 들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3152번님께 커피 한 잔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함께한 곡은 구와 숫자들의 평정심이었죠. 탄감자님께서요. 사춘기 딸아이와 한바탕하고 이곳에서 위로를 받네요. 내 편인 느낌. 시작하는 밤입니다 하셨어요. 그럼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세요. 시작하는 밤은 탄감자님 편입니다. 무조건. 날 밝으면 혼자서 커피타임 하시라고 커피 모바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진검다리님, 하루 일과에 지쳐서 잠이 오지 않는 밤입니다. 한가로운 시간이지만 피곤한 시간이기도 하네요. 아파트에 많지 않은 불빛들마저 힘들게 느껴지는 이 밤. 혁오밴드의 소녀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같이 듣죠.

있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혼자 좋아서 피식 웃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으시면 이렇게 자랑까지 하실까요?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조금 이른 여름 휴가가 되겠군요. 잘 다녀오십시오. 그때까지 매일매일 이렇게 많이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청하신 곡 글렌 메데로스 엘사가 함께해요. Love always finds a reason.

글램메데로스 엘사의 Love Always Finds a Reason, 데비 깁슨의 Lost in Your Eyes, 보이미츠걸의 Waiting for a Star to Fall까지 세 곡 함께했습니다. 플라이어011님께서요. 참 이거 그만 듣고 자야지 하면 명곡들을 이어서 들려주는 거 반칙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군요. 어쩌죠? 2부에도 반칙이 이어질 건데. 1부 마지막 곡 마커스 밀러의 Come Together 전해드립니다. 같이 들으면서 반칙이 난무하는 2부로 같이 가시죠.

0: 번째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페스티벌의 The Way 시작하는 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시작하는 밤 2부도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죠.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3512번님, 저는 영통품 산후조리원 나이트 근무하는 박미향 쌤입니다. 함께하는

0: 서미순, 김영현, 서길자, 처은숙, 배하심쌤, 감사합니다. 힘나는 음악 선곡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제가 광고 후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잠깐만요.
1: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2: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1: 도심지공사.

Tom Petty and the Heartbreakers의 Free Falling, Heart의 Alone이었습니다. 힘나는 선곡 필요하다고 하셔서 두 곡 전해드렸는데 어떠셨는지요? 2440번님, 파주의 버스기사입니다. 우후주일 때는 꿈음 또는 시작하는 밤 들으면서 운행을 마칩니다. 덕분에 퇴근 잘합니다. 고생하세요. 지난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엔 좀 편히 쉬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커피 한 잔 전합니다. CBS 음악 FM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752번님, 시밤의 음악은 나를 늘 토닥토닥 위로해 줍니다. 모든 시밤 식구들과 같이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이문세의 기억이란 사랑보다 청하셨네요.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9849번님, 여행 스케치 별이 진단에 청하셨어요. 별빛 지은님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 곡 이렇게 초여름에 들으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단에 이문세 기억이란 사랑보다 장혜진의 아름다운 날들 이어집니다.

긴 하루를 보내고 홀로 남은 밤, 당신 곁에 흐르는 음악이 있습니다. 당신의 밤이 외롭지 않도록. 때로는 울고 아파하는 나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마음을 알아주는 음악으로 다시 시작하는 밤. 매일 자정부터 2시 당신의 밤을 위해

F.R. David의 뮤직 듀스 베이커 셀렉션 제인 두 곡이었습니다. 낮에 제대 앞둔 아들 방 정리하고 조금 힘들어서 낮잠을 잤더니 시작하는 밤 맑은 정신으로 듣고 있습니다. 늘 잠에 취해서 노래에 취해서 듣다가 잠들곤 했거든요. 아들이 남은 군 생활 잘 마치도록 응원해 주세요. 1567번님 제대를 앞두고 있군요. 그날이 아들만큼이나 기다려주실 것 같습니다. 1567번님께 커피 한 잔 전할게요. 크랜베리스의 All to My Family, 닥터 훅의 Sharing the Night Together, 다이애나 로스의 You Are Love 세 곡 준비했습니다.

크랜베리스의 All to My Family, 닥터 훅의 Sharing the Night Together, 다이애나 로스의 You Are Love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잭슨 브라운의 Load Out and Stay 이어지는 곡 라이브 연주 흐르고 있습니다. 같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도 시작이 좋았습니다.

0: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1: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의 신체 부위를 가리키는 손이라는 단어는 예부터 일손, 노력, 수고, 또 기술이라는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손이 많이 가다, 손에 익다, 손이 빠르다, 손을 보다처럼요. 거기다 어떤 일을 할 때 힘이나 노력이 적게 드는 걸 손대기 쉽다, 손을 조금만 써도 된다고 표현했는데요. 이 표현이 오늘날엔 손쉽다가 됐죠. 다루거나 처리하기가 매우 쉽다는 뜻입니다.

손쉬운 해결 방법을 찾으면 마음의 작은 여유가 생기고요. 하루에도 손쉬운 일은 꽤 많습니다. 익숙한 길로 오고 가는 출퇴근길,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는 전화 한 통 같은 것들이요. 왠지 손쉬운 부탁에는 조금 더 기꺼이 마음이 움직이곤 하는데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부담 없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겠죠.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29일 금요일 아침의 첫 곡은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가운데 아 꿈속에서 살고 싶어라. 소프라노 캐슬린 베틀의 노래와 정명훈이 지휘하는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손쉬운 일인데 막상 실천하지 못하고 미뤄두는 것들이 있죠. 마음만 먹으면 시작만 하면 사실 그리 어렵지 않은

받아들인대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전화 한 통, 또 매일 지나치면서도 눈길 한번 못 줬던 풍경을 잠깐 바라보는 것. 오늘은 그런 손쉬운 일 하나를 꼭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힘들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더 가볍고 즐겁게 할 수 있을 겁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3번 D단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를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과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죠. 8434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저는 이천 시댁인데 달큰하고 상큼한 바람과 함께 내 마음 말랑말랑 세상 행복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음악을 들어요. 시댁도 음악과 함께하니 이렇게 달콤하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뼈가 있어요. 시댁도 음악과 함께하니. 아, 그래요. 달콤한 시댁에서 이 시간 저희 음악이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이 곡 들으시면 더 마음이 말랑말랑해지실 거예요. 이영훈이 작곡한 사랑이 지나가면, 이문세님이 노래했던 우리의 추억의 가요인데, 이 곡을 또 아주 클래시컬하게 재탄생시킨 버전이 있습니다.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너무 좋았죠. 사랑이 지나가면 이영훈 작곡 음악이었고요.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비스타탑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요. 방송을 듣다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업무를 하다 보니 귀에 들릴 때도 있고 못 들을 때가 있죠. 하지만 무심코 귀에 들리더라고요. 차분한 목소리 덕인지 내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야, 갑자기 고백을 하시니까 설레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반성 너무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음악 듣고 좋아하시면 되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부턴가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줄었다. 엄마, 여보, 사모님, 과장님. 종일 불리는 이름은 많은데 정작 내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부르는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나조차도 나를 부를 일이 없었다.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들여다보는 시간보다 아이의 알림장을 확인하는 시간이 더 길었고, 내가 뭘 먹고 싶은지보다 가족이 뭘 먹을지를 먼저 떠올렸다. 아마 다들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을 거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앉아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누구지? 질문이 떠오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20대 때는 달랐다.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없어도 나는 그냥 나였다. 좋아하는 것이 뚜렷했고 싫은 것도

또 분명했다. 주말에 혼자 카페에 가는 일도 자연스러웠고 갑자기 밤에 산책하는 것도 별일 아니었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랐다. 그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 내 이름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내 기분에 따라 하루를 보내는 일.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직장을 다니고 살림을 꾸리다 보니 어느 순간 그 당연한 것들이 전부 사라져 있었다.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직장인으로 사는 일에는 나름의 보람이 있고 그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것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역할 안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면 역할 바깥에 내가 희미해진다는 것이다. 묻혀버렸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이다. 나를 다시 부른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다. 오늘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보는 것. 오랜만에 좋아하던 노래를 일부러 크게 틀어보는 것. 아무 이유 없이 잠깐 걸어보는 것.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다. 혼자 뭔가 하는 게 낯설어진 사람에게는 그 작은 행위조차 용기가 필요하니까. 그래도 괜찮다. 어색한 채로 해도 된다.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모이면 어느 날 문득 느끼게 된다. 아, 내가 여기 있었구나.

세 가운데 정다운 나무 그늘 아래 엄브라 마이프를 첼로 선율로 보내드렸습니다. 베르너 토마스 미프네의 첼로 연주 그리고 카르멘 피아진의 피아노가 함께했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정혜영의 글 한 시간 컴의 그림이 있는 책 오늘도 괜찮다고 말하는 당신에게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 게 언제였는지 떠오르시나요? 내 이름이 사라지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내 이름을 부르고 또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게 뭔지 말하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일부러 듣고 뭐 이런 사소한 행동들만으로도 지워진 나를 찾을 수가 있죠. 저도 사실은 오랫동안 그냥 선생님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뭐 제자들이든 아니면 바깥에서도 그냥 피아니스트를 부르는 호칭 선생님. 제가 아름다운 당신에게 와서 정원님 소리를 오랜만에 들으면서 제 이름을 찾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직함 있고 또 엄마, 여보 이런 호칭을 불리다 보면은 누구야 하는 이름을 만약 그럴 때는요 스스로 불러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거울 보시면서 누구야 정원아 이렇게 이름 불러주시면서 네가 참 고생이 많구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베를리오즈의 가곡 아름다운 여행자 여인 듣겠습니다. 바리톤 토마스 햄슨의 음성으로 함께하죠.

좀처럼 듣지 못했던 가곡이었는데요. 참 좋죠. 베를리오즈의 가곡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여행자 여인, 바리톤 토마스 햄슨의 노래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작품번호 72 가운데 네 번째 곡 디플랫 장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알레그레토 그라티오조라는 템포지시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우아하고 부드러운 분위기가 인상적인 곡인데요. 춤곡이지만 과하게 들뜨지 않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여유롭게 스텝을 밟는 듯한 품격이 느껴집니다. 드보르작 특유의 따뜻한 선율에 살짝 스쳐 지나가는 서정이 참 아름다운데요. 슬라브 무곡 안에서도 이렇게 섬세하고 또 우아한 표정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이 곡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코트마조가 지휘하는 라이프시히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도어작의 슬라브 무곡 작문호 72의 4 디플랫장조 알레그레토 그라티오소 코트마조가 지휘하는 라이프시히의 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알레그로 하면은 빠르게인데요. 알레그레토는 알레그로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템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데라토가 보통 빠르긴데 그거보다는 약간 흐르는 템포가 있으면서 또 빠르지는 않은 템포. 거기에 그라티오소라는 말은 템포랑 상관없이 우아하게라는 부사죠. 그렇게 느끼셨나요? 9212번님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혼자 데크에서 크게 듣는데 반일 하시는 70대 이모님께 커피 타드리고 들으시라고 했더니 아 좋다고 하시네요 하셨어요. 아 이런 작은 친절 얼마나 아 순간적으로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나요. 이 이모님이 정말 오늘 하루 그 온기로 아마 따뜻하실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편지 중창 저녁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이제는 우리가 아리아의 출생에서 한번 공부한 아리아는 아 이게 어떤 내용에서 나왔던 곡이지 하고 딱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자 오늘은 늘 듣던 버전과 조금 다른 버전, 다른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릴게요.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슈바라츠코프와 안나 모포의 이중창이고요.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합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편지 중창 저녁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슈바츠코프와 안나 모포의 듀엣 그리고 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필라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그리그의 페르귄트 제1모음곡 가운데 첫 번째 곡 아침의 기분 보내드립니다. 아침에 들으면 정말 기분 좋은 그런 음악이죠. 프란츠 벨저뮤스트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그리그의 페르귄트 제1모음곡 가운데 첫 번째 곡 아침의 기분, 프란츠 벨저뮤스트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비발디의 사계, 겨울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핑커스 두커만의 바이올린 그리고 직접 지휘하는 잉글리쉬 챔버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고요. 저는 이 곡 듣고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장장식 씨, 이한삼국 그대가 꽃이라면 소프라노 강혜정의 맑은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클래시컬 브릿지 국제음악 페스티벌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오규스탕 듀메이, 첼리스트 에드가 모르, 피아니스트 클라라 민 등 여러 음악가들이 함께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슈만의 피아노 오중주 등을 들려주죠.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최영선 지휘의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미로슬라브 쿨티셰프, 세르게이 타라소프의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3번 등을 연주하죠. 6월 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서광태 지휘의 칸티쿰 합창단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현대 합창음악의 거장 존 러트의 글로리아, 존 레빗과 블랑의 작품을 노래합니다. 6월 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영산아트홀입니다. 소프라노 최정원의 콘서트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문재원, 테너 림팍, 어린이 합창단 라임 트리프렌즈, 김광현 지휘의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오페라 아리아, 마중 첫사랑 등의 한국 가곡, 뮤지컬 주요 넘버를 부르죠. 6월 10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156년 전통의 독일 명문 드레스덴 필하모닉 내한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도널드 러니클스 경이 지휘하고요. 바이올리니스트 제임스 에네스의 협연으로 브루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또 브람스의 교향곡 4번 등을 들려줍니다.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빌 더글라스의 바순 연주로 힘 보내드렸습니다. 4522번님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감자밭에서 잡초 뽑고 있어요. 신청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네요. 혹시 허리 덜 아픈 음악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어떤 곡이 허리를 덜 아프게 할까요? 느리고 분위기 있는 곡이 그럴까요? 아니면 신나는 곡이 그럴까요? 이 곡 한번 들어보세요.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장조 쾌리번호 448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 스피리토인데요. 아까 템포 지시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알레그로는 빠르게, 콘 스피리토, 콘은 영어의 위드예요. 무엇무엇을 가지고, 스피리토는 스피릿, 그러니까 스피릿을 가지고 하라는 말이죠. 머레이 페라이어와 라드루프의 피아노 이중주로 보내드립니다.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장조 캐리버너 448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스피리토 머레이 페라야와 라드 루프의 피아노 이중주였습니다. 한 피아노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연주하는 걸 four hands, 연탄 four hands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대의 피아노를 가지고 각각 한 대의 피아노를 맡아서 연주하는 것을 투 피아노라고 합니다. 피아노 듀오라고 하고요. 피아노 듀오는 사실 뭐 투 피아노와 포 핸즈를 다 합쳐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예전에 제가 피터 야블론스키와 함께했던 공연은 투 피아노 공연이었죠. 마리사랑님 사연 주셨습니다. 옥상에서 맥심 커피 한잔하며 듣고 있어요. 아침인데도 햇볕이 강렬합니다. 옥상에 있는 기쁨을 누리고 있어 행복한 하루입니다. 야, 옥상의 뷰가 어떤가요? 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햇볕이 강렬하면 이렇게 그 파라솔 같은 거 있는 그런 테이블 하나 놓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유, 멋질 것 같아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기억들이 음악과 함께 간직되고 있는 순간들, 특별한 선물 같은 그 시간 속으로 떠나봅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 오늘 만나볼 나만의 음악 앨범은 임경화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임경화님의 첫 번째 음악 앨범부터 펼쳐보죠. 매일같이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들으며 도시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2년 전 이맘때 아당에 편지를 보냈는데 반찬을 만들다가 제 사연이 나와 남편과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새 2년이란 시간이 후딱 지났고 여러 일들이 오고 갔습니다. 도시락 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이다 보니 영화관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 봄에 우연히 파반느라는 제목에 이끌려 집에서 보게 된 영화였어요. 주인공 미정이는 20대 초반에 백화점 지하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첫사랑 경록을 만나 사랑하지만 아름답고 아쉬운 이별을 하게 되는 가슴 먹먹해지는 영화였습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대학을 미룬 채 직장 생활을 해야 했고 클래식 라디오를 좋아하는 이 시절의 미정과 닮아 있어서인지 더 몰입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영화 속 장면마다 라벨, 쇼팽, 슈베르트까지 음악이 좋아서 더 좋았던 영화였습니다.

모리스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빠반느, 장 마르티농이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어떨 땐 이야기보다 음악이 더 오래 남을 때도 있죠. 또 이렇게 영화 보면서 아, 그 스토리가 또 나와 비슷하다 하시면 그 감동, 그 공감은 정말 더 몇 배가 커지고요. 영화 속 미정이의 모습에서 20대의 자신을 발견하셨다니까 얼마나 더 깊이 몰입하셨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그 영화를 안 봤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도 클래식을 좋아하는 마음을 오래오래 간직해 오셨다는 것도 너무나 아름답고 또 괜시리 감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라벨의 빠반느 신청해 주셨는데 함께 그 시절 떠올렸을 것 같고요. 자, 임경환님의 두 번째 음악 앨범 궁금한데요.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요즘 중동 분쟁 여파로 경기가 좋지 않아 저희 가게도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민도 많아지고 시간도 많아져 살짝 우울해지려는데 남편이 당신 시간 있을 때 성황 레슨 받아보면 어때? 하는 거예요. 노래를 좋아해 지금도 교회 성가대에 있지만 전공자가 아니라서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남편 덕분에 큰맘 먹고 성악 전공하신 교회 지휘자에게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첫 레슨곡이 꽃 피는 날이었어요. 시간 날 때마다 수없이 듣다 보니 외워 부를 수 있게 됐지만 고음이 너무 어려워요. 부를수록 가사와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워서 위로가 되는 곡이기도 합니다. 저는 언제쯤 잘 부를 수 있을까요?

꽃 피는 날, 정환우 작사 작곡, 소프라노 허진아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우리 임경화님이 이 허진아, 소프라노 허진아님의 영상으로 연습하셨다면서 이 버전을 신청해 주셨어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네요. 거센 파도와 차가운 바람과 시린 한숨들이 입가에 맺힐 때 내 마음의 위로가 되어 잊혀진 기억 초라한 그곳에 작고 하얗게 피어난 꽃처럼 아름다운 날 숨쉬는 오늘이 아름답게 아름답게 피어나. 아름답네요. 저는 언제쯤 잘 부를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야, 이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 이렇게 한마디 당신 시간 있을 때 성악 레슨 받아보면 어때 하신 그 한마디 얼마나 따뜻한가요? 저는 그 대목이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참 멋진 남편분이시구나. 그리고 또 그 말씀 듣고 이렇게 용기를 내셔서 레슨 받기 시작하신 그 마음만으로 저는 이미 충분히 좋은 노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신청해 주셨던 노래 꽃피는 날이라는 그 노래 제목처럼 우리 임경화님의 시간에도 따뜻한 꽃들이 피어나고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임경화님의 음원, 노래를 한번 받아서 들어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볼게요. 자, 임경화님의 세 번째 음악 앨범도 펼쳐보겠습니다. 제 나이 60대가 되니까 지인들의 자녀 결혼식에 자주 가게 됩니다. 요즘은 결혼식 음악도 각

각자 개성에 맞게 선곡하는 것 같아요. 팝송에 맞춰 춤을 추면서 입장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가요를 틀기도 하는데 저는 왠지 좀 아쉽더라고요. 저 때만 해도 딴딴따단 하는 결혼행진곡에 맞춰 신부가 입장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말이죠. 올 7월에는 제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어느새 다 커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는 아들이 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며 결혼행진곡을 신청합니다.

0: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 가운데 홀레이 합창, 유진 얼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몰몬 테버너클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유, 저랑 같은 생각하셨네요. 저도 결혼식에서 이 곡 안 나면 조금 뭔가 서운한데요. 자녀의 결혼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참 특별할 것 같습니다. 대견하고 또 뭉클하고 언제 이렇게 다 컸나 싶은 마음과 함께 지나간 시간들이 쫙 주마등처럼 지나가겠죠. 올 7월 아드님의 결혼식이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만들면서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또 함께 해주시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영화도 보고 또 이렇게 노래를 배우면서 또 아드님의 결혼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계신 우리 임경화님, 오늘 방송이 우리 경화님한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맛있는 도시락도 많이 많이 팔리길 응원하겠습니다. 나만의 음악을 보면 오늘 사연 채택되신 임경화님께는 지니더바틀 화장품 세트와 공연 티켓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바쁘셔도 시간 내셔서 원하시는 공연 하나 고르셔서 꼭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만의 음악을 보면서는요, 여러분의 일상, 추억, 사랑에 얽힌 음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함께 3곡 이상의 신청곡을 홈페이지에 있는 나만의 음악 앨범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하이든의 교향곡 101번 디장조 시계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준비했습니다.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상을 약속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거리에서 애쓰지 않게 하소서.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사람처럼 의식하며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골방에서 홀로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께서 갚으실 나를 간절히 소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카펠라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임정근의 음성으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누군가는 예수가 어디에 계시느냐 물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박미자의 찬양 함께 합니다. 이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횃불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박수길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들어도 못하네 찬양 청해 주셔서 축복의 사람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진 곡은 한사랑의 찬양이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보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다니엘님 문자 주셨어요. 이란 미국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두도아비님은 처음 인사드립니다 하고 반갑습니다. 자주 봬요. 폴님께서도 역시 처음 오셨는데요. 허리의 아픔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보내주셨네요. 폴님 건강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들풀님께서는 어제 오늘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이죠. 생명의 소중히 지켜지는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하는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국민들이 그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건강 회복 위해서 또 소망이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보내주셨어요. 큰 병으로 넘어가는 일 없도록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셨고요. 믿음, 소망, 사랑, 행복님께서는 처음 글 보내주셨는데요. 밤에 깊은 잠 잘 수 있게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강혜순 집사님, 이미진 집사님, 입안으로 관을 넣는 큰 수술 후 통증 없이 회복되기를 중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고가 크게 났었나 봅니다. 아유, 어째요. 잘 회복되실 수 있기를 전보다 더 건강해지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토피널 라떼님 오랜만에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일도 힘들고 지치고 포진 재발하고 입술도 헐고 일이 많아서 힘드시면 또 이렇게 몸에 무리가 오죠. 너무 힘들고 아파서 쉬기에 바빠요. 방송을 잘 못 들으셨다고. 그러다가 오랜만에 명희 하나님 생각나서 보러 왔어요 하셨네요. 감사한데 쉬셔야 될 텐데 얼른 나으시길 바랍니다. 치유의 노래 주리의 찬양 청해 주셔서 준비했고요. 이어서 신혜숙님께서 청하신 그 사랑 얼마나 이상철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5: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 다 찬양하여라 호사나 싱어즈의 곡입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죠.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구세군 노래 선교단의 곡 먼저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소리엘의 찬양으로 완전한 사랑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30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시편 8편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8편 5절 말씀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오늘은 찬송할 때 받는 복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다윗처럼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내려주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고 살고 앞으로도 살 것을 확신하며 찬송하는 인생마다 그분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십니다. 유약한 인생,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피조세계와 짐승들까지도 맡기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맡아 섬기는 청지기의 삶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자녀,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에게 너희가 한번 맡아보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저 들판의 꽃과 같이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인생이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시며 붙들어주셔서 날마다 존귀한 자로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청지기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알기에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는 고백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뿐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신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유창원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찬송하는 소리 있어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곡으로 이어서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유혜정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오직 주님과 함께님, 주님 오늘 하루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리정은님께서는 내미기 가족분들 기도 덕분에 근무하는 매장 무사히 오픈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고 힘든 하루였지만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다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네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행복하게 또 근무하시면 되겠네요. 율마님께서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듣기만 하다가 인사드립니다. 동네 친한 동생 정인영, 유방암 투병 중인데 치료 잘 견디며 회복도 잘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만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중보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동생분을 위한 이 마음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0702번님 오늘 사전투표 참여하신다고요? 부디 지금의 공손한 모습을 당선돼서도 낮은 자세로 민심 잘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당부의 말씀 보내주셨네요.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오신 평생감사님께서는 머리가 아파서 뇌검사 예약하셨다고 하셨었는데 이비인후과 검사 결과 이석증 초기라고 치료받으면 완쾌된답니다. 뇌검사 예약했는데 취소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셨나요? 잘 됐습니다.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롱별님, 오늘은 사랑하는 딸 장팀장 생일입니다. 대학 졸업 후 한 직장만 다니고 결혼해서 두 번의 암수술하고 잘 견디고 1년에 한 번씩 시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다니는 지혜로운 며느리, 가이드 잘한다 칭찬을 받는 딸 소라, 모든 일에 열심으로 살아내는 딸 축하한다 하고 보내셨어요. 저도 함께 축하드립니다. 자녀를 신청곡으로 적어주셨네요. 김요한의 자녀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어모키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소서, 가족들과 화합 잘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향기로운 나무의 주 예수 사랑 기쁨 보내드립니다.

존재하고 빛나는 이들은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고 빛난다. 어쩌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다 그렇게 귀하고 빛날 것이다.

영애 인생을 배우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너무나도 빨리 자리를 떠야만 하는 숨가쁜 일상에 잠시 멈추어 바라봅니다. 귀하고 빛나는 것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김상은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아모스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어요.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오뚜기님께서 삶 가운데 찬양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간구합니다. 안 믿는 형제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울고 있는 형제여 청해 주셨습니다. 임영의 찬양 함께 할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3: 신축도
7: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8: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약한 나로 강하게 보내드릴게요. CBS 워십 콘서트 치유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채소근은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의 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0: 내시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의환경.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3: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4: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5: 별이 다섯 개
3: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도예가가 흙을 빚을 때 가장 신경 쓰는 건 손 안의 힘을 조절하는 일입니다. 너무 세게 쥐면 형태가 무너지고 또 너무 약하게 잡으면 중심이 잡히지 않아서 딱 맞는 힘으로 잡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꼭 쥐어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거 필요하죠. 도예가가 흙을 빚듯이 우리는 하루를 빚으면서 매일을 살아가니까요. 그래도 오늘은 힘을 좀 빼도 좋겠어요. 느슨해도 괜찮은 주말 아침이니까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시작합니다.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는 지금,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 에너지를 절약하는 슬기로운 국민행동 함께 해볼까요?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전원 차단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은 줄이고, 전기차, 휴대폰 등은 낮 시간에 충전하기. 우리의 작은 실천이 일상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에너지 위기 극복, 모두 함께 해주실 거죠?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 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6: 요리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7: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7: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9: Good Music Station. CBS FM

방금 흐른 두 곡이 마치 우리에게 외치는 것 같아요. 아침이 됐다고, 어서 일어나라고. 날씨 그리고 아침 공기 너무 좋으니까 주말이어도 부지런히 몸 일으켜서 밖에 얼른 한번 나가보라고. Stand up, stand up, Jesus, 십자가 군병들아.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성도여 다 함께. 5614번으로 문자 주신 분은 와 오늘 하프마라톤 참가하신대요. 한 1시간 10분 후네요. 7시 반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10km는 그동안 3번 뛰어봤지만 하프는 처음이라 긴장되신대요. 더운 날씨 잘 이겨내고 무사히 완주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더운 하루 예상되는데 그래도 아침 일찍 시작하니까 좀 낫네요. 무리하지 마시고 조심히 안전하게 화이팅하고 오십시오. 오리 박사님 투표하러 왔어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40명 정도 줄 서 있습니다. 벌써요. 고은하님도 출근길 직장 근처에서 먼저 사전투표 하실 거래요. 5월 30일 토요일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To God be the glory. 그 크신 일을 이루신

오늘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늘 시원님, To God be the glory, 크신 일을 이루신 주님께 이어서 O the deep, deep love of Jesus, 어느 민족 누구게나였습니다. 음악은 마음의 안식처님, 와 닉네임, 음악은 마음의 안식처, 이분도 지금 투표하고 출근하는 중이시래요. 아바님은 지난 10개월 토목감리 업무 마치고 올라갑니다. 주님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어휴, 10개월 동안이나 고생 많으셨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뒷자리 5762번으로 문자 주신 분은 미나님, 오늘 목소리가 좀 다운된 것 같은데 제 기분 탓일까요? 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 아침마다 소통하는 사이니까 여러분 들으시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 제 톤이 오늘 좀 낮게 들린다면 저의 컨디션이 아주 좋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몸 상태가 좋아서 소리를 편하게 내면 이제 원래 제 톤이 나와서 좀 낮아요. 근데 이제 가끔 몸이 아프거나 이제 힘든 날에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제 상태를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좀 톤을 높게 내거든요. 영업 비밀인데 오늘 밝히네요. 그래서 가끔 톤이 높다, 밝다 하는 날이 있으면 그날은 제가 조금 어디가 안 좋은 날일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게 좋아요. 5월 30일 토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하고 계시죠? Lily of the Valley, 내 진정 사모하는.

이틀 동안 두통을 앓았다. 진통제가 통하지 않는 독한 놈이었다. 지끈지끈하다가 어질어질했다. 머리가 아프니 글을 쓸 수도 책을 볼 수도 없었다. 개점 휴업인 상태로 무의도식했다. 밤도 아닌데 침대에 늘어져 눈을 감았다. 이른 더위를 먹어서인가 컨디션 조절을 잘못했나 작업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았나 원인을 안다고 두통이 낫는 것도 아니니 물음표는 결국 반성으로 바뀐다. 힘이 넘치는 나이가 아니란 사실을 받아들이자 조금씩이라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라는 드라마가 지난주 종영했다. 제목만으로도 2026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간다. 진학과 취업에 실패한 청춘들, 남들이 받는 수억 여원의 성과급을 흘끗거리는 월급쟁이들, 오랜 질병으로 병상을 떠나지 못하는 환우들. 나의 가치는 성과가 아닌 존재 그 자체에서 온다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두 손을 모은다. 아멘.

테러슈밴드의 컴플리트, 온전케 되리. 5월 30일 토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샬롬, 오랜만에 새벽 기도를 다녀왔다. 부끄럽고 미안할 정도로 오랜만이었다. 주님께 용서를 고백하고 긍휼을 구했다. 교회 가면 이리도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데 멀다는 핑계로. 네, 자기 고백과 같은, 일기장에 쓴 한 줄과 같은 이윤미님의 사연. 여유로운 자님, 매일 이 시간 새벽 예배 후에 찬양 들으면서 은혜로운 하루 시작합니다. 어제는 우리 손녀 이미소리가 이 땅에 태어난 지 한 달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손녀 이소리가 주님의 자녀로 그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자가 되며 지혜 충만한 아이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진짜 아가네요. 뭔가 아가라는 단어 발음보다 애기라고 해야 될 그런 천사. 태어난 지 한 달 어제 축하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아름다운 하늘과. 네, 오늘 아침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른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8: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9: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빅마블님도 사전투표하고 나오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강냉이 102님 CBS 레인보 회원 가입했습니다. 아침 방송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가운데 주디 콜린스의 I don't know how to love him 들으면서 정민아의 Amazing Grace 1부 마치겠습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4: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5: 판촉물
4: 고려기프트
5: 답례품
4: 고려기프트
5: 기념품
4: 판촉물을 고려하라
3: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6: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7: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6: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8: 아직 음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용신입니다. 집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물건 하나를 들고 한참 고민한 적 있으시죠? 분명 몇 년째 쓰지 않았는데도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아서 버리기엔 아까워서 다시 제자리에 두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손실 회피 효과라고 설명하는데요. 사람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는 아쉬움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더 좋은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잃을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거래요. 가득 채운 공간보다 비워낸 공간이 더 많은 이야기를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로 들어올 바람과 빛을 기대해도 좋을 거예요.

0: 프로컬 하럼, Whiter Shade of Pale. 오늘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이고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2: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카티프로 시

0: 가족끼리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야!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6: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아트카 펑크 브라이트 아이즈 들으셨고요. 캐스티븐스의 모닝 해즈 브로큰은 천안 소시민님 0305님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좋은 음악 들으면서 아침밥을 먹고 있어요. 언니가 끓여다 준 사골곰탕에 지인이 담가다 준 열무김치 맛있게 순삭했습니다. 음악이 있어서 행복하고 좋은 지인들이 있어서 참 행복한 아침이에요. 라고 아미고라는 닉네임으로 주셨는데 사골곰탕이요. 요 며칠 덥고 습했는데 사골곰탕은 진짜 사랑이네요. 얼른 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시면 됩니다. The Buggles의 Video K The Radio Star 이 노래는 0537님께서 신청하셨고요. Queen의 Under Pressure 7594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다나 위너의 Conquest of Paradise는 3014님의 신청곡, 앞서 들으셨던 제인 벌킨, Baby Alone in Babylon, 2691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고 주말이면 캠핑을 해요. 지금 이곳은 경주의 나정 고운 모래 해변인데요. 바다 보면서 솔바

나래에서 어묵탕을 끓여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음악 잘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2316님. 와, 운치 있는 주말 아침 보내고 계시네요. 포미님은 고속터미널에서 프리미엄 버스 타고 전주 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비행기 1등석은 타본 적 없지만 마치 1등석을 탄 듯한 기분입니다. 맞아요. 고속버스 그 자리도 엄청 넓고 편하고 잠도 굉장히 잘 오는 저는 정말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포미님 전주 가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늘 여행 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9492님 청해 주신 펫샵 보이스의 Always on my mind 들을 거고요. Earth, Wind and Fire, Boogie Wonderland 0401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0: To Become One, Spice Girls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앞서서 Donna Lewis의 I Love You Always Forever, 1호 이사님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단 컨설.
8: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9: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7: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1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13: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13: 1544-7575.
14: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15: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좋다 좋다 좋다.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좋다 좋다 좋다. 당신도 골라보세요.
14: 새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16: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7: 참매실 새벽간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4: 새벽밤 김치,
17: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고 하이퍼스.
17: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18: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4: 하이퍼스.
16: 여기가 뉴욕입니까?
19: 이곳이 파리입니까?
1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9: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0: 1등을 책임지는 1등
21: 하이엠솔루텍.
2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3: 2904님의 신청곡 직소 스카이하이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움.
3: 운동할 때도
4: 뉴바움.
3: 장 건강에도
4: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5: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6: 구스팔로셀러스.
5: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6: 구스팔로셀러스.
5: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6: 구스팔로셀러스.
7: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0: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을 보며 외쳐봅시다. 오케이, 다 괜찮아질 거야. 음악과 함께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오케이. 매일 아침 7시, 그대와 여는 아침. 오케이, 렛츠고.

0: 저 지금 출근합니다. 출근버스 타러 걷다가 초록초록한 들풀들 사이에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 있어서 너무 예뻐서 점점 더 느리게 걷게 되더라고요. 주말에 출근하는 거 너무 싫은데 1급은 1.5배니까요. 덕분에 위로가 된다는요? 하시면서 보랏빛 양탄잔이 오셨습니다. 그럼요. 좋은 것도 있어야죠. 산타나의 스무드 피처링 롭 토마스의 노래로 들으셨어요. 7194님 청해 주신 노래 2부 첫 곡이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가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7: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8: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7: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8: 왕타 칫솔!
7: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9: 시원해,

0: 국가 자격증부터 민간 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엘튼 존 키키디 Don't Go Breaking My Heart 들으셨고요. 3477님께서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승무원입니다. 운행하면서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청해 주신 노래 스티비 원더 I Just Go To Say I Love You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아들, 딸 있는 평범한 주부예요. 아들은 운동 합숙을 갔고 딸은 아빠와 여행을 갔어요. 매일 복잡거리면서 밥 지으면서 듣는 시간인데 혼자 여유롭게 커피 한잔 하면서 듣는 호강, 감동입니다. 사실 혼자 있으면 엄청 신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줄 알았는데 막상 모두 보내고 나니까 뭘 해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막막해서 집안 대청소를 하고 있는 스스로를 보자니 너무 우스워요. 오늘은 어디라도 나가보자 하고 있습니다. 제 자유로운 하루에 파이팅 한 스푼 더해주세요 하시면서 나무가 많은 정원이라는 닉네임으로 오셨습니다. 갑자기 시간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순간이 있겠지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우리는 놀다 보면

더 잘 놀게 될 거예요. 놀아본 사람이 논다고. 오늘의 자유가 더 많은 자유를 불러오기를 바랍니다. 일단 노래 함께 들어주세요. 스펜더 발레의 True 1405님 청해주신 노래 샤데이 By Your Side 이어드립니다.

아웃캐스트 헤이야 5395님께 전해드렸고요. 밤에는 Who Let the Dogs Out 0270님께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인생은 아름다워. 오늘 첫 번째 사연은 7780님의 사연입니다. 제 생애 다음 날은 아들 생일입니다. 해마다 같은 고민을 하죠. 미역국을 제 생일에 끓일까? 아들 생일에 함께 먹을까? 그래서 매번 아들에게 묻습니다. 엄마 생일 미역국이 좋아? 아니면 네 생일에 같이 먹는 게 좋아? 그러면 아들은 한결같이 웃으며 말합니다.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런데 정작 제 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들 생일이 되면 미역국에 갈비, 잡채까지 한상 가득 차려냅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다르게 하려고 아들에게 물었죠. 스파게티 먹을래? 아니면 스테이크? 라자냐? 간단하게 미국식으로 생일상을 차려보려고요. 아들은 저에게 벌써 선물을 주었어요. 올해도 인형입니다. 인형을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걸 보면 제 안에 아직 소녀 같은 감성이 남아있나 봐요. 저는 아들을 위한 선물로 사연을 써봅니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아들의 인생이 앞으로도 찬란하게 펼쳐지기를 응원하며 엄마로서 바라는 단 하나, 아들의 행복을 빕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두 번째 사연은 2369님의 사연입니다. 요즘은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 보니 남편과 집에서 대화하는 시간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아침에는 바쁘고 저녁에는 지쳐서 밥 먹었어? 정도가 전부일 때도 있죠. 얼마 전 유난히 힘든 날이 있었어요. 집안일에 빨래까지 끝나고 나니 싱크대에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있더라고요.

고무장갑 끼는 것조차 귀찮아서 한숨만 쉬고 있었는데 퇴근한 남편이 옷을 갈아입고 나오더니 말없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순간 내 마음을 알아줬구나 싶어 감동했죠. 그런데 설거지하던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거의 뷔페에 다녀온 수준 아니야? 감동이 웃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바탕 웃고 나니 이런 평범한 저녁이 오래 기억에 남겠구나 싶더라고요. 꽃다발이나 특별한 이벤트는 없어도 힘든 날 말없이 내 몫을 함께 나누어주는 것. 어쩌면 그것이 부부의 사랑 아닐까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Shake It Off. 이 노래는 오늘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 7780님의 아드님이 이 노래 좋아한다고 신청하셨거든요. 전해드렸습니다. 앞서서 마이크 부블레, 넬리 포타도, 콴도 보내드렸고요. 인생은 아름다워 첫 번째 사연 7780님. 미역국 한 그릇에도 인형 선물 하나에도 서로를 향한 마음이 담겨있네요. 아드님은 엄마를 아직 소녀처럼 웃게 만드는 선물을 하고 엄마는 그런 아들의 행복을 가장 큰 선물로 여기고 계시고요. 두 분의 생일이 나란히 이어지는 만큼 기쁨도 두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한 생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연 2369님 사연이었는데 맞아요. 부부의 사랑은 대단한 선물이나 화려한 이벤트로만 증명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고생했어 라는 말 대신에 설거지를 해주고 힘들지 라는 말 대신에 웃음을 건네는 거. 근데 그렇게 해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알 수 있거든요. 2369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또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마음을 돌아보고 평소 전하지 못했던 고마움을 표현해 봐야겠다는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여러분 일상에 행복을 주는 소소한 사연들 보내주세요. 인생 살만하구나 싶은 훈훈하고 아름다운 사연들

0: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오셔도 되고요. 방송 중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우물정 9390으로 문자 주시거나 레인보우 주시면 됩니다. 오늘 두 분께는 수분크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6: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7: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올품.
8: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9: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Everly Brothers의 Let It Be Me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손명의 PD의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용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 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 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6: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5: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7: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8: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9: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10: 판촉물
9: 고려기프트
10: 답례품
9: 고려기프트
10: 기념품
9: 판촉물을 고려하라
8: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영양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